들어가면 태가 확 달라지죠. 그 무거운 등딱지를 메고도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아주 빠르고 유유히 물살을 가르거든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느리고 답답해 보여도 어딘가엔 분명 그 사람만의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사람만의 바다를 보지 못했을 뿐인데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버리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무거운 등딱지를 이고 지고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좀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잖아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0: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들려드렸습니다. 아, 오늘이 진짜 대망의 지방선거 투표일인데 투표 다 하셨어요? 각자의 선택에 따라 결과는 갈릴 수 있지만 뭐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내 아이가 좀 더 안전한 동네에서 자라고 내 부모님이 좀 더 편한 일상을 보내시고 내 삶이 어제보다 조금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무척 궁금합니다. 인생은 알 수 없지만 돈 되는 건 이 시간에 좀 배울 수 있겠죠. 알 수 있겠죠.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요.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수요일에 경제 버팀목. 아, 나의 머니 오렌지나무. 구도현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0: 야, 머니 오렌지나무. 아니, 듣기만 해도 원래 이렇게 불림을 당한다고 좋은데. 이게 별명이세요, 원래?
1: 네, 저희 뭐 머니 오렌지나무라고 불러 주셔서 네. 항상 나무처럼 그늘도 되고 이 돈 열매 항상
0: 돈 열매.
1: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정말 나무같이 든든하신 우리 팀장님. 근데 아직 최동기 본부장님이 아직 당도하지 아니하여서 우리 조금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처음 뵙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1: 잘 부탁드립니다. 네.
0: 아까 여는 말에서 우리 느릿느릿 거북이도 바다에 가면 아주 빠르게 유영한다. 자기 물 만난 거북이.
1: 네네네. 네,
0: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1: 네.
0: 혹시 우리 구 팀장님의 나만의 바다의 시간. 나의 물때라고 하면 언제일까요?
1: 저도 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0: 지금이라고
1: 네,
0: 하면.
1: 지금 현재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저희 일이 뭐 세일즈를 하다고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안정되기 전까지 많은 직업을 가졌거든요.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바다에 뛰어들기 전 네.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조금씩 그 경력과 노하우를 쌓아서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생활은 되니까 네. 이 아르바이트 했었을 때 그때가 좀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0: 돌아보니 다 이거로 네. 저기 귀착되기 위한
1: 네,
0: 과정이었다.
1: 그게 과정인 것 같아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네.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예. 항상 그 마음 잊지 않고 지금 유영을 하고 있지만 네 언젠간 또 밖으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기 네. 때문에 항상 마음에 두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0: 하여튼 과거의 그 시간을 딱 끌어서 이구지구 지금 유유히 헤엄을 치고 계시는 구도현 팀장님. 예. 자, 저희 TBS 라디오는요, 시민의 방송 휴대전화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 무물정 095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면은요,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담 신청 문자는 저희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0: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1: 최동기,
2: 구도현의
1: 마,
2: 이게 돈이다.
0: 오, 이번이 3주차라고 들었는데 엄청 잘 맞으시네요.
1: 연습 많이 했습니다.
0: 약간 느릿느릿한데 잘 맞아, 잘 맞아. 예,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진짜 돈 이야기. 최동기 본부장님 동착을 하셨고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첫 만남인데
1: 네.
0: 어색하게 또 인사를 방송에 갑자기 방송 중에 인사를 하게 돼요.
1: 네, 그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하철을 거꾸로 타는 바람에
0: 아이고야.
1: 좀 늦었습니다.
0: 예. 왜 수요일에 진짜 돈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는데 원래 이제 이 방송이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하는 건 진짜 돈 얘기는 뭔가 좀 특별한가요?
1: 네, 저희는 좀 특별한 진짜 누구나 챙길 수 있는 돈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0: 예, 아 누구나 챙길 수 있는 돈 이야기다.
1: 네.
0: 야, 나도 필요하고 너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필요한 돈 이야기.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1: 네,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준비한 연금 준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

0: 그럼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나요?
1: 네, 이 모든 국민연금에 세금을 매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2002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낸 보험료에 발생한 연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데요. 그 이전에 낸 보험료로 받는 연금은 비과세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만 받고 있다면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아 실제 내는 금액은 뭐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가 많이 있죠.
0: 예. 그러니까 2002년 1월 1일부터는 소득공제로 이제 세제 혜택을 받아갔으니까, 아, 이제 다시는 소득세를 좀 내라, 국가에 내라, 뭐 이런 개념이네요.
2: 그렇죠. 뭐 2002년 이후부터는 이제 그 세금위원회 효과를 이제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야 될 세금을 나중에 이제 노후에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0: 그렇군요. 국민연금은 세금을 내고, 그럼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세금을 이건 많이 내겠죠?
2: 네, 뭐 연금저축이나 IRP 등에 가입해서 직접 모은 돈을 연금으로 받을 때 만 55세부터 이제 70세 미만은 5.5%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고요. 만 70세부터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거든요. 아. 한 해 동안 받은 사적연금 총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3.3에서 5.5%의 낮은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과세에 합산하거나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1: 이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한 70%에서 60%만 세금으로 내면 되는데요. 연금 수령기간이 10년 이하라면 30%를 깎아주고 10년을 초과하여 받으면 40%를 감면해 줍니다.
0: 예, 사적연금 세금 관련해서 뭐가 숫자가 한꺼번에 많이 나와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연금도 이제 소득이니까 세금은 내야 한다. 그리고 일시금이 아니라 나눠받으면 조금 세금이 줄어든다. 그죠? 그리고 나누어 받는 기간을 길게 잡고 수령 나이를 늦추면 늦출수록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포인트가 연간 1,5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인 것 같은데, 그죠? 예. 요걸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절세 전략이 되겠네요.
2: 그렇죠. 실제로 이제 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액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잘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연금 받을 때 이토록 세금을 신경 써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 때문이죠. 자,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죠.
0: 예. 그럼 은퇴 후에 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건강보험료도 그만큼 많이 내야 되는 거네요?
1: 네, 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이 되거든요. 연금 수령액 전체가 아니라 연금액의 50%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국민연금 포함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때 국민연금은 50%가 아닌 100% 반영해서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한 월 한 약 167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0: 예. 그 연금 상품 광고 같은 거 보면 뭐 비과세다, 세액공제다 이런 걸 강조하던데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연금도 있나요?
2: 네, 뭐 비과세 연금 당연히 존재하고요. 보험회사의 일반 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매년 연말 정산을 할 때 세금을 돌려받는 연금저축펀드나 뭐 IRP와는 달리 비과세 연금은 보험료 납부를 할 때에는 세제 혜택이 전혀 없지만 나중에 연금 수령할 거나 해지를 할 때 이자 수익에 대한 15.4%의 이자 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도 될 수 있고 연금소득세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소득세법상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됩니다.
1: 네, 이 월적립식 계약은 최소 5년 이상 매월 균등한 기본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하고요. 납입기간 포함 계약을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1인당 월 납입 보험료 합산 150만 원, 연간 1,8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거치식 또는 일시납 계약 또한 월 적립식과 동일하게 계약을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1인당 총 납입 보험료 합산

0: 1억 원 이하라면 모든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비과세 연금을 선택하고 싶다면 말씀해 주신 기간, 납입함도 이런 것도 꼭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2: 네. 만약 이제 월 150만 원 일시납 1억 원 한도를 초과해서 고액을 비과세로 좀 운영을 하고 싶다면 종신연금 수령 형태로 이제 계약을 지정하시면 되긴 하거든요.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이제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되는 계약이죠. 또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되고요. 연금 재원을 끝까지 다 받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를 대비한 보증 지급 기간이 통계청 발표 각 연령별 기대 여명보다도 짧아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0: 이 연금 구조를 짤 때 이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수령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 당장 올해 내는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연금저축이나 IRP를 잘 활용하시고 당장의 세액공제보다는 먼 미래에 수령할 연금액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 재원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에서 좀 자유롭고 싶다면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연금저축펀드 IRP 이거랑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이거는 개념이 좀 다르다라고 분리를 해서 생각하시면
2: 그렇죠. 보험료 납부를 할 때 세제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연금 수령을 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뭐 현재 본인의 소득 구간과 뭐 연말정산 필요 여부 그리고 은퇴 후에 종합소득세나 건보료 부담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연금이 나한테 더 유리한지 판단해서 선택하시는 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가장 확실한 은퇴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직업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마, 이게 돈이다. 자, 오늘 내용 많은 분들께 도움되길 바라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넘어갑니다.

0: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 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을 하죠. 오늘의 출동지는 충북 청주시라고 하는데요. 함께 나눌 얘기 주제는 어떤 건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직업이 바뀌면 보험도 다시 봐야 된다 이거든요. 자, 보험 가입 후 직업이 달라졌는데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이 이제 지급 거절되거나 계약 자체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직업 고지 의무와 함께 오토바이 사고 보장 기준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세 가장이고 현재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뒤 제 취업 전까지 잠시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 배달 일이 생각보다 적성에 잘 맞아서 지금은 본업이 됐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가족 먹여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배달 중에 접촉사고가 났고 골절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현재도 재활치료 중이라 일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입은 끊겼고 생활비는 쌓여가는데 아 이럴 때 보험이 도움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십수년 보험료 꼬박꼬박 냈으니 적어도 이렇게 어려울 때 좀 버틸 힘이 되겠지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보험금 청구 후 들은 말은 정말 청천벽력이었습니다.
1: 네, 고객님. 확인 결과 오토바이 관련 위험 직군 또는 운행 사실이 계약 내용과 달라서 보장 제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해지 안내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네? 잠깐만요. 저는 이 보험 가입하고 나서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보험금을 못 받는 것도 모자라 이게 보험 자체가 해지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1: 네. 직업 변경이나 위험 증가 사실 고지가 누락된 경우 계약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아니 지금 제가 이거 보험금을 달라고 이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10년 넘게 보험료 한번 안 밀리고 냈는데 이 가족 먹여 살리려고 배달

0: 날 시작한 게 이게 죄입니까?
1: 고객님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하지만 약관 기준에 따라서 심사 진행이 된 부분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그저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전까지는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청구를 했는데 아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막막하네요. 이렇게 부당하게 해지된 보험계약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저처럼 갑자기 벼락을 맞은 가장이 다시 가족을 위해 달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처럼 생계를 위해 뒤늦게 배달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많으실 텐데 꼭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의 사연이었고요. 최동기 본부장님은 어디 콜센터에 한번 경험이 있으신 거? 네, 고객님.
1: 네, 뭐 워낙 통화를 많이 하다 보니. 아, 네.
2: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야, 2년 동안 방송을 하시면 이런 이 연기가 되는군요.
0: 연기가 늘죠.
2: 진짜 엄청 늘었어요. 제가 초창기에 방송 들었던 거랑은 너무 많은 확연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이 사고로 우리 청취자분은 수술까지 받으셨는데 그래도 지금은 회복 중이라고 하시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진짜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1: 네, 뭐 결론부터 좀 얘기해 드리자면 청취자님은 직업 고지 의무를 위반하셨기 때문입니다.
2: 직업 고지 의무를 위반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보험 가입을 할 때부터 뭔가 잘못돼 있었던 건가요?
1: 네, 보험 가입을 할 때 이제 잘못을 하신 게 아니라 보험 가입 후 이제 직업이 변경된 걸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청취자님이 최초 이제 보험 가입을 할 땐 직업이 이제 사무직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배달원이죠. 자, 이렇게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사에서 판단하는 손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변경된 직업을 보험회사에 이제 알려야 되겠죠. 자,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부지급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2: 보험 가입할 때 막 직업을 꼭 쓰잖아요. 전 이게 형식성으로 묻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중요한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준이 돼요. 과거 병력을 미리 알려야 되는 것처럼 직업도 제대로 알려야 된다.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다.
0: 네, 맞습니다. 이 직업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보험금이 무조건 부지급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험금 지급 여부는 위반한 직업과 발생한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고지하지 않은 직업이 있더라도 사고가 그 직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면 보험금은 전액 지급되는데요. 사무직으로 고지를 했으나 실제로는 영업용 화물차 운전을 기사로 일하던 중에 쉬는 날 집에서 잠을 자다가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해 사망한 경우라면 이게 직업 위반은 맞지만 화물차 운전과 심근경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은 전액 지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험 계약은 해지되거나 조건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1: 네, 상해 사고가 이제 고지하지 않은 이제 위험한 직업을 수행하던 중에 이제 발생을 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줄여서 지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청취자님처럼 사무직으로 고지를 했지만 실제로는 배달 라이더로 근무하던 중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엔 사고와 직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계약 자체를 거절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이라고 한다면 아예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보험료만 더 내면 이제 받아줄 수도 있고 정상 고지했을 때 내어야 될 보험료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2: 그렇군요. 그럼 우리 청취자님은 보험 가입할 때 사무직이셨고 그 후에 이제 배달업으로 직업을 변경했는데 이걸 이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간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이 보험회사는 인과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 고지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보험사는 계약 자체를 해지시킬 수도 있거든요.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거든요. 또는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늘어난 위험만큼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소급해서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따라서 이제 현재 직업이 바뀌었거나 위험도가 높은 직무를 겸하게 되었다면 추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보험사의 직업 변경

0: 통지를 즉시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청취자님은 직업이 변경된 걸 보험회사에 고지했다 하더라도 네, 이번 사고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하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1: 아니, 왜요? 아, 직업이 변경된 걸 고지를 해도 보험을 못 받는 거면은 이거는 우리 청취자님의 잘못이 아니라 뭐 보험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2: 이 보험 계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륜차 운전 및 탑승 중 부담보 특약이나 이 통지 의무라는 강력한 제동장치를 걸어두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청취자님처럼 직업, 직무 또는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0: 네, 일반적인 이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 표준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면책 조항이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직업이 아니고 뭐 출퇴근이 직업이나 이제 출퇴근이 아니라 살면서 정말 어쩌다 한두 번 우연히 오토바이를 탔다가 사고가 난 경우 자 이건 일회성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 이라면 사실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거네요?
2: 일단 그런 건 아니고요. 상해보험 중에서 오토바이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이 있거든요. 청취자님은 앞으로도 오토바이 운전을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을 지금이라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상해보험이라도 다 같은 보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이런 걸 좀 알아봐서 여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부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로 빨리 갈아타셨어야 되는 건데 놓쳤다. 미리 알고 계셨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너무 아깝네요.
0: 네, 뭐 질병과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보험이 다 같은 보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상해보험이라고 해서 뭐 다 같진 않죠.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다쳐도 보험금이 무조건 지급되는 보험이 있고요. 직업을 변경하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릴 필요 자체가 없는 보험도 있거든요. 청취자님처럼 상해사고가 발생할 좀 위험이 높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조건을 잘 갖춘 상해보험을 미리 잘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죠.
1: 네. 정말 몰랐기 때문에 더 억울하고 속상한 사연이었습니다. 보험은 가입할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직업이나 뭐 생활이 바뀌었을 때 다시 점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특히 오토바이 배달 운전처럼 사고 위험이 높은 일을 하신다면은 내 보험이 정말 이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도 나를 보상해 주는지 요 점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전문가 조언과 함께 우리 집 보험을 좀 총체적으로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IOI의 갑자기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의 민원 만나보실까요? 7687번님이 주신 내용인데요. 요즘 주변에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변동성이 심한 시기라 현금 자산을 확보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게 맞는 저축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게 맞는 저축이나 재테크 방법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은 또 없을까요? 라면서 7687번님 주신 문자인데요. 아, 이런 얘기 진짜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그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현금은 꼭 갖고 있어야 된다. 갖고 있는 계좌에 뭐 몇 퍼센트는 뭐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아예 우리 7687번님은 그 현금 자산을 따로 확보를 해가지고 저축이나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싶다. 아, 투자가 아니라 이제 재테크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1: 네, 뭐 최근 이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정말 심화되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분들이 많지만 수천만 원의 돈을 뭐 금리 0.1%짜리 입출금 통장에 그냥 넣어두고 있다면 뭐 사실 이건 돈을 방치하는 일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젠 내 돈도 일을 좀 시켜서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스스로 벌어다 줄 수 있는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데 자, 청취자님. 님은 파킹 통장과 발행어음을 좀 잘 활용하신다면 통장에 잠들어 있는 돈 얼마든지 깨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눕는 자리를 바꿔주는 거군요. 파킹 통장에 대한 얘기는 저도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발행어음은 내가 개인이 어음을 뭐 어떻게 해? 이건 좀 생소한 것 같아요.
2: 네, 일단 파킹 통장은 차를 잠시 주차하듯 돈을 잠시 맡겨두는 수시 입출금 통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통장보다 훨씬 높은 연 4에서 7% 금리를 주면서도 이 입출금이 자유롭다라는 것이 최대 장점이죠. 은행법의 보호를 받으며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1: 네, 어음. 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 어음 때문에 이제 정말 파산하는 뭐 그런 기업이나 뭐 예. 가정들 많이 봤을 텐데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발행 어음은 자기 자본 4조 원이 넘는 초대형 증권사가 발행하는 어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음이라고 하면 무조건 뭐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자본금이 넉넉한 대형 증권사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금융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발행어음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자, 수시형은 파킹 통장처럼 입출금이 자유롭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방식이고요. 약정형은 이제 기간을 정해두고 목돈을 예치하는 예금과 같은 형식. 그리고 적립형은 매달 일정 금액을 모으는 이제 은행의 적금식으로 금리가 가장 높기 때문에 내 재무 목표에 맞는 발행어음 잘 선택하신다면 꽤 쏠쏠한 이자를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0: 그럼 발행어음은 증권 계좌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1: 네. 그 주식 거래 계좌나 증권사 가시면 네, 얼마든지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요 그러니까 파킹 통장, 발행어음 이 두 가지 금융 상품 잘 활용하시면 재테크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이게 이제 이자가 은행의 적금이나 예금보다 많이 높나요?
2: 네, 일단 파킹 통장과 발행 어음은 가입 시점과 조건에 따라 금리가 다를 수 있거든요. 파킹 통장과 발행
1: 1%까지도 되는 통장들이 있거든요. 이런 통장 두세 개만 있어도 이제 한 달치 통신비는 충분히 벌 수 있죠. 자, 금액 한도 없이 뭐 미션 같은 번거로움이 싫다면 내 재무 목표에 맞는 발행 어음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내 통장 속 현금을 좀 어떻게 배분해야 단 1원이라도 좀 더 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신다면 500만 원 이하는 높은 이자를 주는 이제 저축은행 파킹 통장을 좀 조합해서 통신비 정도의 수익을 한번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그러게요. 이제 파킹 통장 같은데 이게 조건을 보면 뭐 최대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500 갖고 계시다 그러면 한 3개 정도는 굴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이렇게 조합을 하시면 우리 통신비 정도 벌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2: 네. 이 5천만 원 이하 목돈은 미션 성공 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파킹 통장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고 1억 원 이상 고액은 저축은행 파킹 통장을 쪼개넣기 번거롭다면 이 수시형 발행어음에 한번 넣어두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되거든요. 매달 모으는 돈을 이 적립형 발행어음을 잘 활용하면 일반 시중은행 적금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0: 네. 자, 이쯤에서 등장하는 시간이죠.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파킹 통장은 만들고 싶을 때 여러 은행 상품을 연달아서 바로 개설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아, 아까 제가 이제 이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몇 개를 같이 만드셔서 이렇게 돈을 굴리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걸 하루에 할 수 있느냐? 날 잡아서 하는 저 같은 스타일은 하루엔 무척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 왠지 여기는 그 뭐랄까 이런 질문 자체에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묻어 있어요. X 하루에 못 만들어요.
1: 네, 모든 통장은 하루에 다 개설을 할 수가 없죠.
0: 이게 파킹 통장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모든?
1: 아니요, 모든 은행
0: 아, 그런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 하나를 만들면 보통 영업일 기준 20일 동안은 이제 다른 계좌가 이제 그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내가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실 때에는 금리가 가장 높은 것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만드시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0: 그렇죠.
1: 자, 파킹 통장은 원리금 합산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점 인지하셔야 되고요. 다만 자본금 4조 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가 망할 확률은 매우 낮아서 자, 안전한 편에 속한다라는 점도 전 기억하시면 되는데 내 돈을 그냥 입출금 통장에 이제 방치해서 일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면 이제 이번 기회에 파킹 통장과 발행어음 한번 관심 가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 입출금 통장에 있는 액수가 좀 많다면 더더욱 좀 부지런하게 파킹 통장 발행어음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 목표에 맞게 저축하고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좀 알려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2: 네. 이 돈을 모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사실 파킹 통장과 발행어음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거든요. 바로 이 지출을 확인하는 건데요. 지출을 확인한다는 것은 내 돈의 흐름을 파악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지출은 크게 고정지출과 선택지출로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고정지출은 생활비, 월세, 관리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고 선택지출은 용돈이나 외식비, 보험료 등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조절할 수 있는 지출인 것이죠.

0: 네, 그 선택 지출 중에서도 이제 가장 쉽게 조절할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이제 보험료인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험료를 이제 고정 지출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자, 보장 점검을 통해서 지금 내게 꼭 필요한 보장만 잘 선택한다면 선택 지출인 보험료 많이 줄일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월 소득 400만 원인 가정에서 그 3인 가족 보험료가 50만 원 지출되는 것을 40만 원으로 조정하게 되면 줄어들게 되는 지출은 뭐 10만 원이겠죠. 자, 10만 원의 지출을 줄이면 이는 내 소득 월 소득 대비 한 2.5% 정도의 수익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 돈을 다시 저축하거나 투자해서 수익을 챙겨간다라고 하면 훨씬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는 가정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1: 저도 여태까지 보험료는 고정지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좀 달리해야 돼. 이거 선택지출이고 줄이려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10만 원만 줄여도 2.5%의 수익이 발생한다. 뭐 이런 조건이라면 우리 가족이 가입한 보험을 한번 점검해서 잘 내고 있는지 보험료 뭐 줄이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2: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보험료 몇만 원 줄인다고 이 뭐가 달라지나 오히려 보장이 줄게 되면 좀 불안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꼭 그렇진 않거든요. 푼돈 없이 목돈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매달 누수되는 보험료만 잘 점검해도 얼마든지 저축하고 재테크할 수 있는 이 시드머니 만들 수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보장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누수되는 보험료가 있는지를 보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런 얘기하면 야 돈이 있어야 내가 뭐 재테크 그래 꼭 하시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저축 이전에 보험료 같은 이런 지출을 점검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포인트입니다.
0: 네, 이 저희에게 돈과 관련된 문의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50, 60세대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은퇴를 목전에 두고 고정 비용은 많은데 은퇴 후 생활비 가 넉넉하지 않으니 이제 걱정이 돼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죠. 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은퇴 후 생활비는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라며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는데 자, 매월 많은 돈을 저축하기란 정말 결코 쉽진 않죠. 하지만 작은 돈을 길게 저축하는 건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청취자님도 파킹 통장이나 발행 어음에 저축하고 재테크할 수 있는 돈을 좀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 지출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선택 지출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료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 내 통장에 더 많은 돈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1: 예, 파킹 통장과 발행어음을 활용해서 잠자는 돈을 깨우는 방법 또 저축할 돈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점검해야 할 지출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러게요. 뭐 재테크라는 게 꼭 큰 돈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새는 돈 맞고 남는 돈 제대로 굴리면서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내 통장에 그냥 머물러 있는 돈은 없는지 매달 그냥 습관처럼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적정한지 이게 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혼자선 좀 힘들다. 아, 점검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겠죠? 누구나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9070번님 예, 질문 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최근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당시 헬멧은 착용을 했고 도로 주행 중에 혼자 넘어진 사고였습니다. 근데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는 킥보드 사고는 면책이라 보상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킥보드 사고는 실비보험이나 상해보험 청구가 원래 불가능한 건가요? 라는 아까 오토바이 사고 우리 앞서 얘기했었는데 이거 비슷한 건가요?
0: 네, 뭐 실손보험 가입을 할 때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뭐 이륜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사항에 이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실손보험금 보상이 좀 힘들 수 있고요. 상해보장 같은 경우는 어떤 상해보험을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받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고 좀 잘 생각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죠. 자, 그런데 이제 그 킥보드는 사실은 이제 전용 보험이 이제 따로 판매가 되고 있었거든요.
1: 아,
0: 네, 그래서 내가 뭐 출퇴근할 때 아니면 취미 활동으로 킥보드를 타고 있다라고 하면 이 퍼스널 모

0: 모바일리티라는 이 보험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해보험을 좀 잘 가입해 둔 뒤에 이제 이 운행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고요. 이 킥보드가 요즘 뭐 오토바이나 이제 자동차랑 접촉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킥보드를 많이 타시는 분들 중에 미성년자도 상당히 많죠.
1: 맞죠. 많고 네. 둘이 타고 헬멧도 안 쓰고.
0: 그렇죠. 이제 미성년자 네. 운전을 하면은 이게 무면허 운전이 그쵸, 돼버리기 그쵸. 때문에 정말 가정 경제의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자 킥보드 탈 때 뭐 안전 운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면허 운전 절대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1: 예, 아무튼 뭐 오토바이라든가 킥보드라든가 이런 뭐 PM 이런 것들 예 운전하실 때는 보험이 거기에 맞는 보험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 내가 그 보험에 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비 보험은 좀 적응받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0890번님. 최근 상해로 힘줄이 끊어져서 수술을 받았고요. MRI와 비급여 치료제 등 비급여 검사 치료비도 발생했습니다. 보험 보장 내용을 찾아보니까 수술 관련 보장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받은 수술이나 비급여 치료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보장 대상이 아닌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손해보험에 하나 딱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2: 네,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상해로 힘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했을 거거든요.
1: 네.
2: 그러면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는 있고요. 그리고 이 자기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서도 이 운전자 보험이나 일반 보험에서 상해 보장이 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보험은 이 실손 보장과 이 정액 보장으로 나뉘는데 실손 보장은 이 내가 그 병원비처럼 실손 내가 손해 본 만큼만 보장을 해 주는 것이고 정액 보장은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상해 수술비 같은 경우에 수술비 두 개, 세 개가 가입되어 있더라도 받을 수 있으니 혹시나 모르는 보장이 있는지 한번 주변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아, 이런 것도 상담해서 물어보시면 다 대답해 주시나요?
2: 네, 해드리죠.
1: 네,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두 분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한 시간 함께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라 하시는 원포인트를 꼭 집어주신다면?
0: 네. 내가 그 상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직업 통지 의무나 네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그 보험 점검 미루고 계신 분들은 이 5월 달에 지출이 많으셨을 텐데
1: 네.
2: 6월 달에 보험 점검 꼭 받으셔서 세고 있는 뭐 보험료가 없는지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예, 직업이 바뀌시면 꼭 고지를 해 주시고요. 6월에 이제 5월 너무 바쁘셨고 돈 많이 들었으니까 한숨 돌리시면서 보험 점검 하시라. 이런 당부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 주신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연 팀장님 감사하고요. 머니 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놓치신 분들은 내일 오전 9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송정혜였고요.
3: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들으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0: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2: TBS 교통정보
3: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오산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조금 전 끝났습니다. 정체는 이곳 사고 지점부터 남사까지 이어지고요. 반대편 서울 쪽으로는 수원 일대와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통영 대전간고속도로 통영 쪽으로 함양터널 부근 2차로와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전주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는 각각 사고 처리 중이니까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군자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고요. 정체는 도봉터널에서 월계일교, 중랑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이어집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행주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반대 김포 쪽으로는 올림픽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포르투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6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꽃에도 안내선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 눈엔 그냥 평범한 꽃처럼 보여도 벌들에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무늬가 따로 보인다고 합니다. 식물학자들은 그걸 꿀 안내선이라고 부른다는데요. 꽃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든 일종의 표시 같은 거겠죠? 우리도 쉬운 길을 알려주는 안내선 같은 게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리저리 갈팡질팡 하지 않아도 척 내려앉으면 꿀밭인 그런 안내선이요. 뭐 그런 건 없다고 해도 이건 알 수 있죠. 꼭 가야만 하는 길이 있다는 것. 지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목요일입니다. 샛길로 빠지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지만 그래도 주말권으로 가고 있잖아요. 조금만 힘내보자고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즐거운 이야기로 함께한 함춘의 폭송 6월 4일 목요일 첫 곡은요. 양희은의 목소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그러고 보면 요즘은 꿀벌이 참 귀해졌습니다. 그 특유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지레 겁을 먹었던 기억도 있는데 말이죠. 어제 있었던 개표 방송들 보느라 피곤함으로 시작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길었던 선거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 뽑힌 분들이 민심을 안내선 삼아 제대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곡의 달인 선달 PD죠. 호가 너무 좋아요. 선달 PD 김현우. 김현우 PD가 아주 스페셜하게 엄선한 곡들로 2시간 함께 할 건데요. 오늘 들으신 곡들은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TBS 라디오 함춘의 복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단문은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 TBS 앱, 그리고 TBS FM 유튜브 채널도 무료 가능합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이 있습니다.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의견 등등 많이 보내주십시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소화기, 아이로드 분말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0: TBS 캠페인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유 더워
3: 아유
2: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중부내륙간고속도로 양평쪽으로 여주분기점 부근에서는 약 1시간 전 화물차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2차로와 갓길 막고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쪽으로 안산과 서안산 구간 3차로에서는 작업 중이라 뒤로 안산분기점부터 2km 구간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화성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고요. 신월여의 지하도로 서울 쪽으로 지하도로 입구를 약 2km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 부근 4차로와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깐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우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레 시간입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치러진 지방선거를 마치고 맞이하는 첫날 아침이네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선거라는 큰 축제가 끝나고 새로운 당선자들이 발표된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은 결국 하늘 것입니다. 내가 발 딛고 사는 우리 동네가 어제보다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따뜻하며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말이죠. 오늘 제가 이 의미 있는 목요일 아침에 가져온 곡은 피버 브라이슨과 레지나 베리 부른 A Whole New World입니다. 이 곡의 제목인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라는 말이 오늘따라 참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이 곡의 전주 부분에서 영롱하게 피어오르는 키보드 소리부터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캄캄한 밤하늘

산을 가르고 높이 날아오르는 마법 양탄자처럼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날아오르는 듯한 기분 좋은 떨림을 전해줄 겁니다. 이 곡은 남녀 솔로 파트가 번갈아 나오다가 후렴구에서 비로소 하나의 화음으로 포개어지는데요. 피버 브라이슨의 든든한 중저음이 밑바닥을 단단하게 다져주면 그 위로 레즈나벨의 우아한 목소리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죠. 어느 한쪽이 더 돋보이려고 욕심내지 않고 상대방의 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며 서로를 감싸 안아주는 이 완벽한 듀엣의 하모니는 들을 때마다 깊은 울림을 주네요.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도 이 노래와 닮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침내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 말이죠. 완전히 아름다운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 그 눈부신 곳에서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라는 가사.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지역의 당선자분들도 이 노래의 하모니처럼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피버 브라이슨, 레지나 벨 함께합니다. A whole new world.

함춘의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왔습니다. 피보 브라이슨 앤 레지나 벨이 함께한 A Whole New World. 정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이제 만들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곡 같이 했습니다. 이어서 TBS의 선달 김현우 PD가 골라온 아주 스페셜한 노래들 계속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남진의 흑성 가족분들과 따뜻하게 두 시간 함께 했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들으신 노래들은요.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 선곡표 올려둘 겁니다. 그곳에서 꼭 확인해 주십시오.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계정이 나옵니다. 오늘 두 시간 행복했습니다. 전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5: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6: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캐름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0: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상계교 부근 하위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월계 1교부터 사고지점까지 정체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쪽으로 지하도로 한 2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줄여서 이동하는 것은 물론 미리 차로 변경에도 신경 쓰셔야겠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마포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중부내륙간 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여주분기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이 2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뒤로 감곡나들목 부근부터 6km 구간 정체고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해대교 3차로와 갓길에서는 작업 중이라 뒤로 포승분기점부터 3km 구간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7: TBS 교통정보
8: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미 정체되던 곳에 사고 여파 더해지면서 뒤로 서강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했고요. 이후로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근 밀리지는 않지만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서하남 나들목 바로 앞 4차로와 갓길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싣고 있던 화물을 도로에 쏟았기 때문에 서하남 나들목에서 구리 방면 진입하는 차량들도 불편을 겪고 있고요. 중부내륙간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여주분기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가 3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감곡 나들목 부근부터 무려 10km 구간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정혜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지 그 일을 하면 성공할지 지금 걷는 길이 과연 맞는 건지 이게 좋을지 저게 나을지 우리는 늘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다는 걸 말이죠. 하나의 선택은 하나의 포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전하고 정답이자 오답이기도 하죠. 확실한 건 수많은 선택들이 모여서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맺든 그 선택을 최선의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일. 그게 이제부터 해야 할 우리의 몫이겠죠?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0: 이승철의 아마추어로 시작합니다. 경제 앞에 돈 앞에 나는 아마추어지만 이 시간은 우리 프로들이 또 함께 하시잖아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도 드리는 라디오입니다. 돈 걱정 없는 특별구역 머니 특별시 오늘 방송 함께 하실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믿음의 내공 듀오 재무 전문가 이병호 팀장님, 정세현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네.
0: 예. 오늘 여는 말에서 우리 선택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어제 아주 중요한 선택이 있었고, 예. 평소에 두 분은 이렇게 선택이나 결정 이런 거 좀 잘 하시는 편인가요? 쉽게 쉽게?
1: 네, 잘 하려고 하는데요. 후회도 가끔 하기는 합니다. 네.
0: 가끔이면 뭐 양반이죠. 아닌가? 어때서요, 이병호 팀장님?
2: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선택을 할 때 좀 빠른 결정하는 편이라 그게 이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쵸. 5대 5인 것 같아요, 뭔가 선택을 할 때는.
0: 아, 그래도 뭐 내 선택에 대해서 막 100% 자신감을 늘 갖고 계시는 거는 아니신가 봐요.
2: 아니, 자신을 갖고 해놨는데 후회가 그냥 생기죠. 또,
0: 그렇죠. 네. 예. 예.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완벽할 것 같았는데 네. 뭔가 좀 이렇게 그렇죠. 예, 허점을 보여주셔가지고 좀 마음이 나도 그런데 하는 그러니까 동실감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네요. 자, TBS 라디오, TBS 시민의 방송, 휴대전화 앱으로 이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샵 0951번, 우물전 0951번 열려 있고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에는 상담이라는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0951번, 우물전 0951번 기억해 주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우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을 하죠. 오늘의 출동지 경기도 시흥입니다. 함께 나눌 얘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 개수가 많다고 보장이 든든한 건 아니다입니다. 보험이 여러 개면 당연히 이제 보장이 풍성할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보장이 많아서 돈이 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꼭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불필요한 보장은 똑똑하게 줄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좋습니다. 그럼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와 남편 그리고 대학생 자녀까지 세 식구예요. 장사가 제법 될 때는 돈 나가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요즘은 폐업을 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입니다. 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보험료를 보니까 절로 한숨부터 나와서 이렇게 사연 드립니다. 현재 저희 가족 월 보험료가 약 150만 원이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곧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속이 막 까맣게 다 들어가고 있네요.
1: 여보, 다음 달에 한 일주일 정도 식당 문을 닫는 계획 한번 짜보자. 퇴직 기념으로 우리들이 오붓하게 발리 한번 다녀오게. 당신도 그동안 주말 없이 너무 힘들게 고생했잖아.
2: 난 당신 퇴직하면 당장 수입 줄어들어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 죽겠구만. 여행은 무슨 얼어죽을 여행이야. 당신 정 가고 싶으면 자기 혼자 다녀와. 웬만하면 국경은 넘지 말고 그냥 제주도 정도는 어때?
0: 30년 넘게 직장생활 하느라 고생한 남편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현실이 이런 걸 어떡합니까? 일단 고정지출을 줄여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줄일 곳이 없네요. 특히 이 보험료가 골치인데요. 좀 줄일 방법 없을까요? 식당 일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지인을 통해서 보험 가입한 건데 너무 믿고 방치했나 봐요. 노후도 걱정이고요. 아,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우리 머니특별시 전문가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예, 나는 막 속이 타들어갔는데 발리를 가신다고요? 아, 그래도 우리 사연 주신 분이 마음이 넓으시네요. 국경은 넘지 말고 제주도는 다녀와라. 이 정도의 양보는 보여주셨어요. 근데 진짜 50대 수입은 하강곡선을 그리고 남편은 퇴직을 앞두고 있고 정말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지출을 줄일 데가 없을까 찾다가 보험료다 싶으셨나 봐요. 3인 가족인데 월 보험료가 150만 원이 나가네요.
1: 네. 그 한 달에 지출되는 가족 전체 보험료가 150만 원 정도였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납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 납입해야 될 가족 보험료가 무려 2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0: 앞으로 내야 될 것도 2억 원인데. 근데 3인 보험료가 그래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월 150이면은 뭐 많죠?
1: 아, 너무 많죠.
0: 너무 많죠?
1: 네, 너무 많죠. 보통 3인 가족이면 3, 40만 원 정도 예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근데 왜 이렇게 많으시죠?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그 갱신형 보험이 많으셔서 그럴까요?
3: 네, 가입된 보험 중에는 갱신형 보험도 많았는데요.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도 150만 원이면 좀 많아요. 그런데 총 납입하는 보험료로 계산해도 2억 이상인데 앞으로 갱신 시마다 인상되는 보험료를 감안했을 때 기준으로는 더 많아지는 거죠.
0: 그렇죠. 앞으로 얼마나 그렇죠. 갱신될지 모르니까.
3: 맞아요. 네. 갱신지 보험료로 얼마나 갱신되는지는 가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영업 하시다 보니까 가까운 지인 설계사분이 계속 찾아와서 한두 개씩 가입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0: 예. 저도 예전에 처음 들었을 땐 3만 원 내던 게 지금 갱신 하다 보니까 12만 원짜리 그렇죠. 뭐 이렇게 생기는 거 보면 앞으로 내야 할 금액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3: 맞아요.
0: 지금.
1: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 내용을 알려드렸고 이제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아시겠지만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청자님은 이제 더 이상 나는 힘들어서 10년 이상 못 하겠다. 오랫동안 너무 해가지고 팔다리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막 이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6세 이후에는 이제 연금을 받으면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보험 재무 연금 전반적인 재무적인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를 줄이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0: 네. 자, 결론은 그랬는데 자, 그럼 좀 하나씩 따져볼게요. 대체 어떤 보험을 갖고 계셨는지 보장 내역은 어땠습니까?
3: 일단은 보험 가입 시기를 들여다봤더니 아쉽게도 매년 보험 계약이 한 건씩 계속해서 추가로 가입하셨더라고요.
0: 매년 하나씩?
3: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새로운 보장이 생겼으니 가입을 해야 된다. 보장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으니까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또 추가 계약이 필요하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보험 계약이 추가되었다면 애초에 처음 보험을 가입할 때부터 잘못 가입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렇겠네요. 매년 추가할 게 생긴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1: 가장 먼저 청자님이 본인만 가입한 건수가 무려 18건 가입이 돼 있었어요.
0: 가족 전체 아니고 본인 내 것만 18개요?
1: 네.
0: 오, 대단한 숫자인데요. 18개.
1: 저축이나 연금도 한 건도 없었고 모두 보장성 보험이었고요. 한 달 한 달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저축이 되는 상품도 아니었고 본인이 사망하거나 아프거나 다쳤을 때만 보장을 받는 보장성 보험만 18건이 가입되어 있었던 거죠.
0: 이건 진짜 남는 거 없이 그냥.

0: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1: 네네.
0: 예. 자그마치 18개 중에, 다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데, 그럼 보장은 엄청 뭐, 18개면 뭐,

0: 두 건과 사망보장만 보장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1건, 그리고 나머지는 갱신형 건강보험이었습니다. 특히 CI보험이 보험료나 보장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1: CI보험, 네. 제가 이제 잘 몰라요. CI보험이 뭐예요?
2: CI보험이 이제 중대한 질병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중대한 질병이 보통 흔히 말하면 우리가 중대한 질병, 큰 질병이라고 예상하잖아요.
1: 네.
2: 근데 보험사의 CI 그 중대한 질병은 약관에 보면 웬만해서는
1: 아, 그 중대함에 포함되기가
2: 그렇죠.
1: 어려워요.
2: 사망하기 직전까지 가야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예. 돼요.
1: 아, 그러니까 앵간한 병 갖고는 뭐 신청도 못할 만한 네네. 그런 CI 보험을 또 들고 계신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10명 중에 2, 3명은 CI 보험에 가입 중이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험증권이나 가입설계서에 중대한 질병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중대한 질병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CI 보험은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시 주계약, 사망보장의 50에서 80%를 최초 1회 선지급해주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암,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 시 보통 중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험금을 항상 받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건강보험의 진단 자금의 보상 범위가 다릅니다.
1: 예.
2: 네, CI보험 가입 전에 보장 범위 및 금액은 일반 건강보험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CI보험은 종신보험보다 사망 보장을 선지급해주기 때문에 또 보험료도 사망했을 때 나오는 종신보험보다 보험료도 또 비싸요.
1: 근데 왜 이런 보험이 왜 만들어진 거예요?
0: 이게 그 죽고 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사망보장을 죽기 전에 일부를 선지급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개발이 된 거예요, 사실은. 보장 목적 자체가.
1: 근데 진짜 암이나 뭐 뇌졸중이나 이런 건 개인에 있어서는 엄청 큰 병인데
0: 이 건강보장으로 가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1: 근데 이 약관상으로는 이거는 뭐 이건 중대하지 않아요라고 이제 거절당한다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뭔가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0: 네. 목적 자체가, 가입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상품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1: 아, 그래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보장을 네. 목적으로 가입을 한다면 가입을 했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하기 전에 미리 준다의 의미로 가입을 한다면 맞는 건데. 그렇죠?
1: 네.
0: 그래서 CI보험에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경우에는 가입 목적이 잘못 가입을 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죠. 그렇죠. CI보험 상품 설명서나 가입 설계서를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상품 설명서 제일 첫 줄에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몇 번 나오는지 동그라미 쳐서 숫자 몇 번 나오는지 세우세요. 제가 막 이렇게 숙제 내주기도 해요.
1: 그렇게 하는 것도 읽으시니까.
0: 네, 맞아요. 중대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강보장 목적으로 가입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대하기 전에 보통은 발견이 되거든요.
1: 네.
0: 중대한 질병의 종류는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말기 심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의 진단이 되거나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상태가 되어서 사람한테 부식 되는 거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1: 예.
0: 보장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각각 따로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 중에 최초 발생 시 최초 1회안만 선지급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위 내용 중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이후에 다른 질병이 오게 되면 보장을 못 받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중대한 암 걸려서 한번 받았어. 그럼 뒤에 중대한 뇌졸중이 걸렸는데 그때는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0: 선지급 최초일환이기 때문입니다.
1: 그러니까 보장 조건도 까다로운 데다가 보험금 지급도 8가지 항목 중에 한 번만 보장을 해 주는 거네요.
2: 네. 그 예를 들어서 주계약이 1억 원짜리 CI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1: 네.
2: 내가 중대한 질병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 조건에 맞아 가지고 80% 선지급 받았으니까 이제 2천만 원 남은 거예요.
1: 네.
2: 그 2천만 원이 나중에 사망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1: 죽어야 받을 수 있는.
2: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주계약 기준으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1: 예.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CI 보험은 맞지 않고 목적이 이제 사망 쪽에 방점이 찍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0: 네.
1: 요약을 하자면.
0: 맞아요. 우리가 아는 뇌졸중은 혈관이 막힌 증상, 즉 뇌경색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대한 뇌졸중은 두 가지 현상이 다 부합되어야 보험

0: 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고요. 치료나 수술 후에 6개월이 지나서 후유장애 평가를 받아서 일상생활 후유장애가 25% 영구적으로 남아야 합니다. 심지어 중대한 심장질환이 가장 보험금 지급받기가 어렵다는 말도 있어요. 건강보험의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혈관이 막혀서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심장 근육이 손상이 돼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중대한 심근경색은 이런 경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심근 조직에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와서 심장 조직의 일부가 회복 불가능한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되는 현상입니다.
1: 진짜 까다롭네요. 예. 아, 진짜 CI 보험은 정말 보험금 지급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혈관 쪽 보장은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뭐 다른 보험 상품은 없었나요?
2: 일부가 있었는데 문제는 보장 범위가 가장 좁은 뇌출혈 심근경색을 보장으로 가입을 하셨고, 다음에도 부족한 보험을 추가해야 된다. 혈관 쪽이 부족하다 했는데, 또 뇌출혈 심근경색으로 보장을 했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보완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 8개의 보험 중에,
1: 18개요?
2: 네, 총 8개의 보험 가입 중에 심근경색 전 단계인 협심증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고요. 수술비는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보험 18건에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혈관이나 뇌졸중 진단 보장받은 금액은 0원이었어요.
1: 여긴 또뻥 뚫렸구나.
2: 네. 청산이 보험료 매달 9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 보험료 내고 이 보장 건수 보면서 제가 좀 한숨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1: 90만 원씩 내는데 협심증이나 뭐 뇌혈관 질환 쪽은 보장이 거의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거 너무 놀라운데 당황하셨겠어요.
2: 네, 그 한국 그 뇌혈관 질병 그 발병 통계를 보면 보험 연간 환자 수가 매년 약 60만 명에서 70만 명이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뭐 이제 보통 이제 성인병이죠. 고혈압, 당뇨, 비만 영향으로 40대 이하 젊은층도 뇌혈관 질환이 굉장히 많이 그 발생되는 추세거든요. 근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5명 중에 1명은 평생 뇌혈관 질환이 생긴다. 그래서 건강관리에 힘써야 된다. 네, 보험도 보장을 넓게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뇌혈관의 보장 범위 순서를 잘 설명드렸죠. 뇌혈관의 보장 범위 순서는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순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장 쪽은 심혈관, 허혈성, 심근경색의 보장 범위라고 제가 꼼꼼히 설명을 드렸고요.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5건의 보장을 남겨두고, 무려 13건의 보험은 정리를 권해드렸습니다.
1: 예, 18개 중에서 5개 남기고 13개는 정리를 해도 되는 그런
2: 네.
1: 보험의
2: 잘못
1: 성격이었다는
2: 가입하신 거죠.
1: 거잖아요. 야, 이거 진짜 회의하면서 내가 뭘 했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0: 청취자님 보험만 앞으로 내야 될 돈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도 총 납입해야 될 보험료가 9천만 원 이상인 거잖아요. 갱신 시 보험료 인상되는 것까지 계산을 하면 총 내야 되는 보험료 총계가 얼마나
1: 상상하고 싶지
0: 많겠어요.
1: 않습니다. 예.
0: 그쵸? 현재 보험 그 납입하는 유지권 5건을 남기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9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고요. 유지해야 할 보험까지 합산해서 총 납입해야 될 보험료는 무려 5천만 원 보험료를 절약하실 수 있었습니다. 갱신될 보험료를 반영하면 더큰 보험료를 절약한 거죠. 줄어든 보험료는 최대한 저축을 하실 수 있으니까 노후 자금을 확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1: 그러네요. 남는 돈은 다시 뭐 저축을 하시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본인 것만 해도 9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었으면 50만 원을 아끼신 거잖아요. 야, 이거 지금이라도 도움받아서 바로 잡으셨으니 다행입니다.
2: 네. 13건의 보험을 정리하셔서 당장 내가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지만 앞으로 내시하는 비용과 보험료가 줄어든 자금으로 저축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은 당장 이제 보험을 해지하면 손해라고 이제 보시는 경향이 많은데 내가 가진 보험이 보험료 대비 보장이 좋은지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은지 파악해서 정리할 보험이 있으면 과감히 정리하셔서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기회비용으로

0: 저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다른 가족들 보험은 그럼 어떻게 또 정리를 하셨어요?
2: 네, 역시나 배우자님 보험과 자녀 보험도 대부분 종신보험과 갱신형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우 문제가 컸습니다.
1: 아니, 그 지인한테 드셨는데 네. 그쪽 그러네요.
2: 그렇죠. 예. 그래서 지인에게 보험 가입을 했으니 잘 되어 있다라고 마음 놓으시기보다는 청취자님들도 증권을 펼쳐보시고 잘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배우자님과 자녀보험도 바로 보험 변경을 하시기보다는 배우자님과 자녀분은 순차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 이유는 보험 가입을 해준 설계사분이 지인이니까 한꺼번에 정리하기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1: 이게 또
2: 정
1: 문제예요.
2: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입 중인 보험을 더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다시 그 설계사분과 만나서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조정을 하실 수 있다면 좀 더 조율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네.
0: 상담을 그 하다 보면 청취자님처럼 소득에 맞지 않게 보험을 가입하거나 정작 이제 보험을 많이 가입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관계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거나 보험 리모델링을 제대로 이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상담을 하다가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하셨다가 관계 부분 때문에 아,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되면 가정 재무적인 경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보험은 내 소득 대비 10에서 12%가 가장 적정하고요. 되도록 갱신형 상품보다는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비갱신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좋고요. 보장 범위는 가장 넓게 예를 들어서 암도 초기에 보장받고 뇌혈관도 초기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으로 가입을 하시고 만약에 나는 갱신형으로 좀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3년, 5년 갱신형 말고 15년, 20년 갱신형 상품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상품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 60세다, 70세다 보시면은 15년, 20년이면 거의 평생 보장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좀 가입을 하시고 보험 가입은 80세, 90세, 100세까지 보장을 잘 받으실 수 있는 상품으로 잘 가입하셔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지금 관계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보험을 해지하면 뭐 가입한 그 설계사님한테 통보 같은 게 가나요? 이 사람이 맞아. 알아요? 아, 알아요?
2: 맞아요. 해지하는 순간 설계사한테 어떤 계약이 해지됐다는 게
1: 띵동하고 와요?
2: 알림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한테 그분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지출이 너무 과하게 된다면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 경제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한두 달이 아니라 수년간 계속해서
1: 그쵸.
2: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2: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보장도 못 받는 보험에 매달 지출을 과하게 납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나도 아까운 걸 알게 되시거든요.
1: 맞아요.
2: 근데 이 관계 때문에 보장도 못 받을 일에 이렇게 지출을 과다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끙끙끙끙 앓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 너무 많으시지만 냉철해지셔야 된다.
2: 결정을 하셔야죠.
1: 예. 이 보험료와 보장이 항상 뭐 정비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작
2: 맞아요.
1: 필요할 때 이렇게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2: 네.
1: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너무 과하게 해서 유지하지 못하는 게 더 어리석은 일이다. 예. 네. 그 말씀이신
2: 맞아요.
1: 거죠.
2: 소비자를 위한 방법은 적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도 보장을 탄탄하게 잘 구성하는
1: 그치.
2: 게 정작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될 때 보장을 잘 받는 방법입니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 꼭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 전문가 상담 받아보고 싶다. 우리 집도 제대로 된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이렇게 막 중복 같은 거는 본인이 놓치실 수가 또 있어요. 한번 쫙 열어가지고 전문가가 쫙 스캔해주고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보험 적금 필요하신 분들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듣고요. 소비자 민원실에서 다시 뵐 건데요. 화사의 굿굿바이 준비됐습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민원 만나볼게요. 2161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출산 준비 중인 30대입니다. 생전 보험이라고는 전혀 관심 없이 살아왔는데 주변에서 아이를 위해서 태아보험은 꼭 들어야 한다는 말이 귀에 꽂히네요. 진짜 태아보험은 필수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태아보험. 또 이제 엄마 되시고 하시니까 이게 약간 막 의무감도 생기고 그렇죠. 어떠세요?
1: 네,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임신하고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태아보험 하나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태아보험이 갑자기 출시된 새로운 보험이 아니고요. 어린이 보험에 태아특약이라는 걸 추가한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 임신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미리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쉽게 말해서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0: 때부터 태어난 직후까지 있을 수 있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태어나서 있을 뭐 선천성 질환을 보장받는다든지 저체중아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경우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렇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을 해요. 저희 아이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다가 격리를 한 경우거든요. 이런 그렇구나. 경우들이 생깁니다. 좀 일찍 조산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그렇죠. 수 있어요.
1: 태어나서 들어주려고 했으면 좀 늦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죠? 배송했을 때부터. 그래서 아마 어머니들은 엄마들은 엄청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태아 보험일 것 같은데.
0: 네.
1: 실제 임신하면 거의 가입하지 않나요?
2: 네,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산부 중 69.5%가 태아보험을 가입을 한다고 해요.
1: 아.
2: 네, 이 정도면 뭐 필수라고 봐도 무방하죠.
1: 아, 저는 생각보다 낮은데요. 퍼센테이지가. 저는 80, 90대일 줄 알았어요.
2: 네, 네. 왜냐하면 일단 그 가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가입을 하려면 특정 제한들이 좀 제한되거나 가입 자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2: 특히 손해보험사는 임신 22주까지, 생명보험사는 16주부터 22주까지 가입을 해야 돼요. 그 시기를 놓치면 이제 못할 수도 있죠.
1: 뭐 30주 돼가지고 가입할래요? 근데 안 되는구나.
0: 맞아요. 예. 그리고 저희 아파트 단지에 첫째를 진짜 건강하게 낳았는데 태아보험을 쓸 일이 없었다. 그래서 둘째를
1: 또 방심하셨어.
0: 맞아요. 가입 안 했는데
1: 아유.
0: 다음 중후군 아이를 출산하면서 정말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이미 태어났으니까. 그죠?
0: 이런 경우도 있었고 단지 외에 다른 친구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구강구개열인데
1: 구순열?
0: 구개구순열 때문에 네, 가입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안타까운데 태아보험을 가입 안 하면 또 그런 일이 있고
1: 하면 그냥 지나가.
0: 탈 일이 없고.
1: 자, 희한하죠. 그래서 좀 약간 고민하게 되는
0: 맞아요.
1: 보험이기도 합니다. 자, 이쯤에서 등장하는 그 시간이죠.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그것도 모르냐? 우리 이병우 팀장님이 준비하신 거죠?
2: 네, 예.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태아보험은 초음파 검사 후 아이에게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그때 가입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아니 뭐
0: 아이고
1: 가입도 조건이 아이고. 있더만 22주까지만 또 한데 이 초음파 검사까지 기다려주겠어요? 이건 X지. 그렇습니다.
2: 아 정답입니다.
1: 네. 보통 이제 병을 알면은 일반인들도 병을 알고 나선 보험 가입 못하듯이 그죠?
2: 네,
1: 뭐 이렇게 초음파 검사 이런 거 한 후에는 못하는 게
2: 네, 맞습니다.
1: 좀 상식적일 것
2: 네.
1: 같은데
2: 아이가 뭐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는 보험 가입을 하려면 특약 일부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거나 고지 위반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기형아 검사 전에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같은 경우에는 가입식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태아보험 그럼 가입할 때 알아두면 좋을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2: 네. 꿀팁이라고 한다면 만기가 중요한데 보통 30세 만기로 좀 많이 하시는 경우도
1: 이게
2: 있어요.
1: 이게 어린이 보험이니까.
2: 네. 예.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이지만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100세까지로 해야 될지 30세까지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예비 부모의 재정 상태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해야 될 부분인데
1: 네.
2: 저희는 100세로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네. 네. 30세 전에 질병이나 상해로 그때 당시에 또 보험 가입하려면 제한이 있을 수가 있고요.
1: 그렇겠네요.
2: 네. 그리고 네. 아시겠지만은 뭐 20년 납입이면 다시 또 만기가 되면 또 20년을 또 내서 또 보험을 또 가입을 해야 되니까 총 40년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비용도 더 나갈 수가 있거든요.
1: 예.
2: 네, 그래서 어쨌든 미리미리 잘 체크해서 100세까지 좀 가입하는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저는 솔직히
0: 네.
1: 30세 만기로 하고 네가 크면 네가 알아서 해라.
2: 네네네.
1: 뚝 떼줄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2: 네.
1: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 내가 100세까지 해줄 걸 그런 생각이 좀.
2: 보험료 차이 그렇게 나진 않아요.
1: 네.
0: 이게 왜냐하면 자녀가 성인이 되면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 크고 나서 우리 뭐 대학비도 지원을 맞아요. 해주고 결혼비용도 일부 지원해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20년 납을 해줬는데 30세까지만 딱 보장을 해주고 자녀가 성인 돼서 지그가 또 20년 납, 100세 만기를 또 보험료 납입을 시작할 생각을 하면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2: 가입도 안 할걸요? 20대 보험 들려고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뭐 돌이킬 수 없지만. 그렇게 지금 선택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0: 맞아요.
1: 그럼 이제 보상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보험료는 뭐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0: 제가 최근에 출산을 했잖아요.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저의 태아보험은 어땠는지에 대한 그쵸. 질문을 정말 많이 받게 돼요.
1: 설계사시니까.
0: 설계사니까요.
1: 네, 어떻게 하셨다.
0: 모든 엄마들이 동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40대 산모잖아요. 그래서 인공수정인지 시험관인지 40대 고령 산모인지 뭐에 따라서 모두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정하게 해라. 그리고 다태아는 또 잘 안 받아주거든요. 아, 쌍둥인지 두 명인지 세 명인지 다 다르니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아이에 따라서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적정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1: 야, 적정이 어느 정도냐고요.
0: 그렇죠. 예. 모든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아나운서님처럼 난 좀 저렴하게 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더 저렴하게 20년 납 30세 만기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조금 더 1, 2만 원 더 들어도 되니까 100세 만기 나는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보험료는 실손 포함해서 10만 원 미만으로 만 원 몇만 원대로 저렴하게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태아 때는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실손보험과 태아 건강보장보험료가 5만 원대로 이렇게 가입이 되고요. 출산 전 보험료와 태어난 이후에 출산 후 보험료로 달라져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으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건강보험 7, 8만 원대, 실손 2만 원대 이렇게 가입이 되고요. 네. 다만 실손보험은 태어나면서는 바로 출생 후는 면역력이 없어서 바로 병원 뛰어가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데요. 한 살 한 살 나이 들수록 보험료가 점점 줄어들어요.
1: 아, 이거는,
0: 그래서 실손은. 예. 그래서 태어난 즉시는 2만 원이었다가 한 살 나이 들면 만 원대, 또 한 살 나이 들면 몇천 원대로 줄어들고 세 살, 네 살 되면서 5천 원, 4천 원, 3천 원, 초등학교 되면은 4천 원, 3천 원 이렇게 돼요.
1: 네.
0: 그래서 초등학생 되면 5천 원, 3천 원대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태아 특약의 경우에는 태어나면 없어져서 출산 후에는 보험료가 없어지고
1: 그 부분은 없어지고
0: 그리고 예. 그리고 출산 후에 어린이 특약 5세, 3세, 7세 이렇게 되면 없어지는 특약은 보험료가 또 다운되고 어린이 특약은 줄어들고 그래서 보험료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가 생겨요.
1: 네.
0: 그래서 몇만 원이면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보험료가 과하지 않아도 100세 만기 비갱신형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예.
2: 팁 하나 더 드리면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하고 나서 일부 특약은 삭제 가능하거든요. 청취자분들도 내가 이제 뭐 이런 뭐 태아보험이든 아니면 일반 보험을 들고 있는데 보험료는 해지하기 싫지만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일부 특약을 삭제하던 건 줄일 수가 있거든요.
1: 네.
2: 뭐 이제 특히 이제 어린이 보험 태아 같은 경우에는 입원비 특약이 굉장히 비싸요. 성인도 굉장히 비싸고. 근데 뭐 보험금 2만 원 받기 위해서 보험료가 만 원에서 2만 원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 자녀가 또 이제 크면은 초등학교 이후에는 입원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1: 그렇죠.
2: 네, 그럴 때 이걸 삭제 요청을 하면 보험료 확 줄어들어요.
1: 아, 입원비 특약.
2: 네, 그래서 입원비 특약은 솔직히 요즘에는 또 오랫동안 입원도 안 하잖아요. 입원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건 대부분 실손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2만 원 받기 위해서 만 원 보험료 내는 건 너무 아깝거든요.
1: 맞아요. 그렇죠.
2: 가족별로 따지면 그게 또 보험료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는 차라리 부족한 보험 보장이라든가 이런 걸 추가해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1: 그렇군요. 이런 입원비 특약 같은 특약을 선택해서 삭제하면 좀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어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넣어서 가입을 했다가 하나씩 빼면 되거든요. 근데 태어나고 나면은 아이들이 뭐 조기 출산할 수도 있고 태어나고 난 이후 아기 때는 감기, 폐렴, 수족구 이런 것 때문에 일주일씩 입원하고 이럴 때는
1: 병 관리 많죠.
0: 아주 쏠쏠하게 타서 쓰다가 조금 크고 나면 뭐 3, 4살 되면은 특약 삭제해서 보험료 싹 줄이면 정말 좋아요.
1: 예. 싹 줄였으면 좋겠네요.
0: 네.
1: 근데 보면 저희 애들 성별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들이 맞아요. 조금 많죠.
0: 맞아요. 딸들이 쌉니다.
1: 예. 왜 아들이 좀 더 병 관리 많아서.
2: 맞아요.
1: 그렇더라고요. 네. 또 키워보니 그렇네요. 예. 자, 나이가 어린 분일수록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이 더 좋은 거죠?
0: 그렇습니다. 뭐 가능하면 비갱신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정 기간 납입하고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만기시까지 보장을 받는데 유리하고요. 그래서 뭐 보장기간 100세, 90세 이렇게 보장을 받는 것이 더 좋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장받는 기간이 더 길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더 보장기간이 긴 비갱신형이 유리하겠죠.
1: 그렇겠죠. 자, 오늘은 예비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태아보험 가입 시기 그리고 설계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태아보험은 아이에게 이상 소견이 나온 뒤가 아니라 검사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또 30세 만기냐 100세 만기냐 뭐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어떤 특약을 넣고 뺄 것이냐에 따라서 보험료와 유지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 밖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필요한 분들은요. 계속해서 문자 주세요. 50원의 이름 문자 메시지 샵 0951번 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무료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장윤정 씨가 우리 하영이 딸내미 생각하면서 직접 만든 곡이거든요. 돼지 토끼라고 듣고 가겠습니다.

0: 장윤정 돼지토끼였습니다. 자, 소비자 민원 씨 두 번째 민원 바로 만나볼게요. 자, 우사사이버님이 저는 초등학생 두 아이를 둔 40대 초반 가장입니다. 요즘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 혹시 제가 갑자기 사고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보장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종신보험은 평생 보장되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정기보험은 저렴하지만 만기 후에 받는 돈이 없다고 해서 또 고민입니다. 가계 부담이 있는 40대 가장이라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중에서 어떤 선택이 더 현실적일까요? 또 주변에서 종신보험 해지 환급금으로 노후 자금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일단 그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뭐가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네요.
1: 뭐 일단은 보험료죠. 보험료가
0: 많이 차이 나요.
1: 거의 3배, 4배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 정기보험은 내가 정해진 기한까지만 보장을 받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는 사망보장을 70세까지는 받겠다. 네. 60세까지는 받겠다. 하고 가입을 하는 거예요.
1: 이게, 그러니까 다, 목적은 사망.
0: 네, 사망인데, 예, 예. 60세까지만 보장을 받겠다. 70세까지만 보장 받겠다고 예, 예.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겠죠?
1: 예, 그렇죠.
0: 종신보험은 언제 죽어도 모르니까, 예. 사망 받는 거잖아요. 90세, 100세 사망해도 사망보장이 나오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1: 그렇죠. 종신보험은 평생 보장하는 거고, 네. 정기보험은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이 이제 60세냐, 70세냐 가입한 거에 따라서. 그래서 보험료가 꽤 많이 차이가 난다.
2: 네, 많은 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사망보장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아,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고 정기보험은 만기가 되면 보장이 끊긴다는 점 때문에 어떤 거를 해야 될까 갈등을 하게 됩니다.
0: 네, 두 상품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요. 종신보험은 이름 그대로 평생 보장을 받는 거고 언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죠. 반면 정기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기간 20년 나 뭐 20년 보장, 60세 보장 이런 식으로 한정적으로 기간만 보장되고 보험료는 훨씬 저렴하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보장은 싹 사라지죠.
1: 그러니까 보험료 보장 기간 말고 또 다른 차이도 있나요?
0: 또 다른 차이는 해지 환급금인데 종신보험은 저축 성격이 있어서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이 일부 생겨요.
1: 네.
0: 반대로 정기보험은 순수 보장형이라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다. 그걸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신보험으로 저축을 하고 보장을 받는 형태로 나중에 해지환급금으로 노후자금까지 활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1: 아 그래요? 왜요? 왜? 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나요?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후자금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한다면 비효율적입니다.
1: 아, 목적이 노후자금이면 네. 이건 아니다.
2: 네. 맞아요.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대부분 납입이 완납되고 난 이후에 한참 지나야 납입 원금 수준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그 이전에 중도 해지 시에는 원금 손실이 큽니다. 즉 노후자금이라기보다는 그 중간에 사망하게 되면 사망의 보장을 받지만 평생 보장이 그냥 사망보장이 핵심이에요. 다만 돈을 불리는 용도라면 연금보험이라든지 저축보험이 적합한 거죠. 그런데 사망하지 않고 살아서 내가 해지를 하면 돈을 돌려받는 거의 의미인 거지. 이게 돈을 불린다는 의미로 보시면 적합하진 않은 거죠.
1: 연금보험이나 그렇죠. 저축보험을 들으셔라.
2: 맞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확실히 보장받은 대신에 해지 시나 중도 인출하면 손실이 굉장히 크고 보험료 부담도 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적합하고 반면 우리 사연자님처럼 자녀 양육 대출 상환 뭐 가계 부담이 있는 40대 가장이라면 정기보험으로 필요한 기간만 저렴하게 가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 예.
2: 그렇죠.
1: 그러면 아까 그 선업의 차이 난다고 하셨나요? 보험료 차이가?
2: 예를 들어서 40세 남성이 1억 원의 사망 보장을 원할 때 종신보험으로 가입하면 한 달에 25만 원에서 30만 원대 보험료가 필요한 반면에 정기보험으로 하시면 2~3만 원대 수준이면 가능해요. 보험료 사이가
1: 10배
2: 굉장히 크죠. 네. 결국 내가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가장의 부재를 혹여라도 그 위험을 막겠다 하는 보장의 목적이 있다면 정기보험을 하시는 게 맞죠.
1: 그러니까 추천드리기는 네. 5442번님께 현재로서는 가계 부담이 있으시니까 정기보험을 좀 추천을 드린다. 이런 결론이 그렇게 나나요?
2: 맞습니다.
1: 야, 근데 훨씬이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있네. 진짜 보험료 차이가 10배면 이거 정말 크네요.
0: 그래서 제가 정기보험을 가입했을 때와 정기보험과 연금보험을 가입했을 때와 종신보험을 가입했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1: 네.
0: 40세 남성 기준에 정기보험 1억 원을 10세나 10세 만기로 가입을 했을 경우에 월 보험료는 2만 4천 원이고요. 여기에 나머지 자금을 확정 7% 주는 개인연금으로 23만 원씩 20년 납입하면 10세부터 매월 67만 원, 매년 796만 원씩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보증 받는 금액이 1억 2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처음 설명드린 게 30만 원을 종신보험을 가입을 할 것인가 30만 원 중에 2만 4천 원은 정기보험으로 사망보장을 준비하고 나머지 23만 원을 네. 연금으로 준비했을 때 그 차이를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1: 그러니까 같은 돈이면 이렇게 그 정기보험, 연금보험 조합으로 한번 굴려보시라. 그럼 노후도 좀 걱정을 덜고 뭐 그 주 활동 연령이겠죠? 60세, 70세 이렇게.
2: 그렇죠.
1: 그때까지는 사망도 보장을 받으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죠? 자,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오늘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잔나비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 놓치신 분들은 내일 오전 9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9시, 1시 머니 특별시.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4: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현재 서울 기온이 28도고요. 소나기 쏟아지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호우와 강풍, 낙뢰, 우박이 예상됩니다.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요.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 계곡이나 하천변에 가까이 가지 말고 산사태 같은 붕괴 우려가 있는 곳도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강풍에 날아갈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물은 단단히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내부순환도 성수대교 방면 서대문구청 부근 3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성산내포부터 밀리기 시작하지만 여기 지나서는 속도 내실 수가 있겠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안현분기점 부근 4차로에 고장차가 있고 서하남 나들목 갓길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디 최강일구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은 화가 나면 그냥 무작정 걷는다고 그러네요. 화가 치민 상황보다 왜 화가 났는지 본질을 돌이켜보면서 계속 걷는답니다. 그렇게 걷다가 걷다가 화가 풀린 지점에 나무 막대기를 표시해두고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걸으면서 예전에 꽂아둔 막대기를 발견하면 아, 내 마음이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구나. 돌아보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걸어도 막대기가 보이지 않으면 내 삶이 전보다 견딜만하구나 알아차리고 삶에 대해 고마워하기도 한답니다. 이때 중요한 건 화가 풀릴 때까지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볼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화가 풀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화는 자꾸 쌓이게 되고 어느 순간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혹시요, 지금 화나는 일이 있다면요, 일단 자꾸만 끓어오르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자, 6월 4일 목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꼬가라요.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실례 진영이 부릅니다. 더

ANGER, 앵어는 화 또는 분노를 뜻하는 영어 단어죠. 이 단어의 어원이 고대 스칸디나비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원래는 근심, 괴로움, 고통을 의미했다고 그러는데요. 어원이 그렇듯이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고통만을 안겨주죠. 오늘의 화를 내일로 넘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을 들여 충분히 들여다보고 가기로 하죠. 좋은 음악 고가라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녹음 방송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레전드들의 인생곡 10곡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5인 5색 가요 톱10 다시 듣기.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작사 작곡자 오동식 교수 편입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0: 허리케인 여름 특집 5인 5색 가요 톱10. 가요계 다양한 셀럽들을 모시고 엄선된 10곡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가요 톱10. 이번 주 5일간은요, 여름 특집으로 5인 5색 5분의 셀럽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어제 작사가 이건우 씨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레전드 가요 10곡 추천해 주실 귀한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작곡가 작사가 서울문화예술대학교의 오동식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예. 어제는 작사가 이건우 씨하고 같이 했는데, 이건우 씨가 저하고 이제 갑자기니까, 오동식 교수님은 한참 저 선배실 거고요.
1: 아니, 뭐, 건우하고 거의 친구입니다.
0: 자, 청취자 여러분들, 히트된 노래 이렇게 들으시면서, 야, 저 노래는 누가 만들고 누가 작사를 했을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문세 씨의 나는 행복한 사람. 이 노래가 이제 85년?
1: 83년, 네. 그때쯤 나왔어요.
0: 나는 행복한 사람 작사 작곡까지 하셨고요. 네네. 장은하 씨가 이제 첫 번째 노래시죠?
1: 고귀한 선물이
0: 첫 고귀한 선물. 네. 네, 작곡을 하신 거고.
1: 네.
0: 또 장은하 씨의 히트곡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의 네. 작곡을 네. 하신 거고. 예. 네. 그러니까 작사도 하시고 이제 작곡도 하시고 그랬는데 주로 돌이켜 보시면 작곡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작사를 많이 하신
1: 작곡을 많이 했죠.
0: 작곡. 예. 네. 또 이정희 씨의 바야야 이 노래도 네. 있고 그대요 히트곡이 참 많으십니다. 자 최근에는 그리고 월드스타 싸이가 화사와 함께 리메이크한 곡 있잖아요. 서울 패밀리 이제는 있잖아요.
1: 예, 예.
0: 이 노래 작사도 하셨는데 싸이가 오동식 교수님 허락은 받고 하는 건가요?
1: 아, 그럼요. 그 회사에서 허락 받았죠.
0: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1: 네. 그 승인을 받지 않으면 리메이크를 예. 할 수가 없죠.
0: 어 그럼 불법이 되는 건가요?
1: 불법이죠.
0: 오.
1: 그게 원형을 손상할 경우라고 돼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형 손상이라는 게 노래를 리메이크를 하면 당연히 손상이 되죠. 뭐 네. 전주 한주를 바꿀 수도 있고 노래도 좀 바꿔볼 수 있고 하니까.
0: 됩니다. 아 근데 오 교수님 네. 뭐 히트곡이 이렇게 많으셔가지고 짭짤하시겠어요?
1: 아유 그냥 밥을 먹고 살죠. 뭐. 네.
0: 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젊은 시절에 오 교수님 댁이 지금은 스타가 된 하지만 또 당시에는 무명이었던 많은 가수들 또 작사 작곡 후배들 사랑방이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1: 정말 많이 왔었죠.
0: 네. 뭐
1: 가수 작곡가뿐이 아니라 개그맨 뭐 배우 뭐 영화감독 뭐 많이 네. 왔었죠. 네.
0: 자 시간 관계상 자 지금부터 추천곡을 이제 부지런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리 선곡 리스트를 오 교수님께서 해주신 리스트를 보니까 역시 교수님답게 10곡을 60년대부터 최근까지 연대별로 이렇게 골라주셨어요. 기대가 되고요. 레전드 가요 10곡 5인 5색 가요 톱10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오동식 작사 작곡가 편입니다. 자, 첫 번째 곡 어떤 곡 소개해 주실래요?
1: 이미자 씨 60년대에 나온 노래잖아요. 근데 이미자 씨의 동백아가씨.
0: 오, 첫 네. 곡으로?
1: 네. 사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감탄한 노래잖아요.
0: 와, 네. 저도 뭐 어렸을 때 네. 동네 그 삼중면에서 하는 그 스피커라는 게 혹시 네. 아십니까? 라디오 보급되기 전에
1: 아,
0: 유선
1: 예,
0: 스피커.
1: 예, 유선 스피커.
0: 거기서 강제로 트는 거. 예. 거기서 많이 들렸던
1: 네,
0: 노래.
1: 그렇죠.
0: 근데 이 동백 아가씨가 또 영화 음악의 OST를 썼던 겁니까?
1: 원래가 이제 영화 음악이었던 거죠.
0: 아, 원래가.
1: 원래가 그러니까 드라마, 그 전에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 그때는 이제 TV 드라마보다 라디오 드라마였으니까.
0: 선마을 선생님은 아마 그 라디오 드라마로 나왔던 예, 것 같은데요?
1: 그 선마을 선생님뿐이 아니라 동백 아가씨가 원래 라디오 드라마가 먼저 했고
0: 예.
1: 그걸 그 다음 해에 영화화 하면서
0: 아.
1: 이제 영화 이 음악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백 아가씨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백 아가씨 그러니까 그 동백꽃을 연상을 하잖아요.
0: 아닙니까?
1: 이 원래는 그런 뜻도 있었겠지만 원래는 동백 아가씨가 이 주인공이 근무하던 술집 이름이 동백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동백에서 근무하는 아가씨가 동백 아가씨였던 건데.
0: 저... 꽃 얘기가 아니고 술집 이름이.
1: 아니, 꽃도 아마 연상이 됐겠죠.
0: 아,
1: 그
0: 예.
1: 동백이라는 이름을 거기다가 지었을 때는 그게 같은 그렇군요.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0: 영화를 네. 제가 못 봐가지고.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부분이

0: 왜 웃고 그래, 김PD. 빨갛게 멍이 들었어. 좀 시적입니다. 예. 네. 이 노랫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1: 좀 처절하죠.
0: 예.
1: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그 이제 어느 남자를 만나게 돼서 애를 낳고 그래서 그 남자를 기다리는데 그 남자는 나중에 유학 갔다가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만나게 되는 뭐 이런 내용이에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그 기다리는 아픔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0: 그걸 이제 동백꽃으로
1: 그렇죠.
0: 해서 비유를 하고
1: 네.
0: 뭐 얼마나 그리우면 울다가 이 마음에 멍까지 들겠냐고요.
1: 네.
0: 아, 참. 그 마음의 멍이 또 빨간색의 동백꽃으로도
1: 네.
0: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름 특집 5인 5색 허리케인 가요 톱10 작곡 작사가 오동식 교수의 첫 추천곡입니다. 이미자 동백 아가씨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이미자 씨의 동백 아가씨입니다. 들어봤습니다. 이미자 씨 하기도 좀 그러네요. 이미자 선생님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기타 반주하는 버전도 있고 동백 아가씨 버전이 엄청 많겠죠. 이미자 씨가 부른 게
1: 너무 많죠. 아마 네. 몇백 개 될 겁니다.
0: 몇백 개. 네.
1: 이미자 선생님께서 아마 회사를 옮길 때마다 혹은 앨범을 낼 때마다 예. 이 곡을 꼭 넣으셨을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버전이 계속 바뀌어서 많아질 수밖에 없죠. 네.
0: 회사를 옮긴다는 게 소속 기획사 얘기하시는 거네요.
1: 그러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기획사보다도 레코드사죠.
0: 레코드사. 레코드사. 예. 뭐 지구 레코드 무슨
1: 그렇죠.
0: 레코드.
1: 오아시스 레코드 뭐 전속 개념이.
0: 그러면은 A 레코드 있다 B 레코드로 이제 옮기시면 거기서 LP판을 새로 녹음할 때.
1: 그렇죠. 녹음을 하죠.
0: 그럴 때마다 이제 예. 이렇게 새로운 버전을 녹음을 했을 거다.
1: 거예요. 예.
0: 명곡은 언제 들어봐도 좋은 것 같고요. 자, 오 교수님. 네.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을 선정해 오셨나요?
1: 두 번째는 70년대에 우리들의 마음을 흔드셨던 분, 송창식 씨.
0: 네.
1: 네. 송창식 씨의 피리 부는 사나이를 선곡을 했는데요.
0: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에. 네.
1: 그 전에 송창식 씨 노래들은 대부분 통기타를 미고 부르는 노래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0: 네.
1: 한 번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노래는 아마도 거의 송창식 씨가 처음으로 완전 마이크를 잡고 가수로서만.
0: 아, 통기타를 놔두고.
1: 놓고 가수로서만 TV 화면에 보였던 노래가 아닌가. 그리고 이게 뭐 탑10 1위를 오래 했으니까요.
0: 그렇죠.
1: 네.
0: 저도 기억납니다. 그 허수아비 같은
1: 유동. 예, 예, 그렇죠.
0: 아, 나, 이러면서. 예,
1: 예. 맞습니다. 네.
0: 자, 이 곡을 선곡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1: 그 당시에 그 통기타와 뭐, 그 다음 청바지, 뭐, 맥주 이것이 대세를 이루던 시기였잖아요.
0: 그랬죠.
1: 그 시기가. 예. 근데, 그 영향을 안 받은 젊은 사람들이 없었죠.
0: 그렇죠.
1: 네. 네.
0: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네.
1: 저도 송창식 씨의 그 음악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고, 송창식 씨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거의 천재에 가까워요.
0: 네. 네. 그렇군요. 자, 허리케인 여름특집 가요 톱10 5인 5색 작곡가 오동식 교수가 추천한 두 번째 곡입니다. 송창식 피리 부는 사나이.

0: 네, 오정식 교수가 두 번째로 선곡한 가요 톱10 송창식의 피리 부는 사나이 들었어요. 이 노랫말에서 하는 제목에서 상징하는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1: 도시의 남자.
0: 예.
1: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도시의 남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0: 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송창식 씨가 대중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뭔 것 같아요?
1: 세상을 조금 더 유연하게 살아라. 본인 자신도 본인 자신이 그렇게 살고 싶으셨겠죠.
0: 이 자유스럽게.
1: 네. 네.
0: 알겠습니다. 자, 노래 잘 들었고요. 자, 이제 또 오인옷의 가요톱댄 오동식 교수님의 세 번째 추천곡 궁금합니다. 어떤 곡 해오셨어요?
1: 조용필 씨의 노래인데요. 조용필 씨 히트곡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0: 그렇죠.
1: 그중에 창밖의 여자.
0: 아, 창밖의 여자.
1: 네. 네.
0: 창밖의 여자. 누가 사랑을. 어떤 노래인지 일단 교수님께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창밖의 여자는 조용필 씨가 불의의 그 대마초 사건으로 금지가 되시고 이후에
0: 네.
1: 사실은 그것이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죠.
0: 그때 당시에?
1: 네, 그 당시에.
0: 영원히 대마초 사건으로 이제 가수 인생 끝났다고
1: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불의의 사고가 나면서 사실은 그것이 대마초 사건이 풀리게 되잖아요.
0: 예. 네,
1: 그러면서.
0: 뭐가 나면서 풀리게 됐다고요?
1: 그건 우리나라의 이제 사건이죠.
0: 예.
1: 우리나라의 공화국이 바뀌면서.
0: 예, 79년 이제, 12중 예. 얘기하시는
1: 네,
0: 거죠.
1: 네, 그렇죠.
0: 예.
1: 그렇게 해서 이것이 풀리게 되면서 그 어려울 때, 조용필 씨가 어려울 때 지구레코드 그 사장님한테 원조를 요청했는데.
0: 예.
1: 아무 서스럼 없이 조용필이면 내가 줘야지. 그러고서 그 당시에 그 1,000만 원을 주시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0: 70년대 후반에 79년.
1: 70년대. 예. 79년도도 아니고 그 전이셨을
0: 예,
1: 거예요.
0: 예, 그렇겠네요.
1: 그리고 그냥 묵혀놓은 거죠. 1,000만 원을.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놨는데 그것이 이렇게 대박을 가져다 줄 몰랐죠. 그래서 처음 제가 이 앨범을 만들 당시에
0: 예.
1: 제가 지구에 있었어요.
0: 마침
1: 제가 지구에서
0: 거기 지구레코드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
1: 문예부에서 그저 기획 담당 일을 하다 보니까
0: 그 레코드사에도 그런 일을 다 하는군요.
1: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녹음실 관리를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녹음하는 광경이나 모든 걸 다 이제 보게 됐죠.
0: 예.
1: 그래서 사장님이 또 이제 밖에서 녹음 조용필 녹음한 거 어때? 그러고 전화하시면 제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했는데.
0: 예.
1: 사실은 처음에 음악 녹음만, 그러니까 반주 녹음만 할 때는 잘 몰랐어요.
0: 예.
1: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도 못 했고 그랬는데, 조용필 씨가 첫 곡으로 노래하신 게 한오백년을 하셨어요. 우통벗고.
0: 우통벗고요?
1: 네, 우통벗고. 그분 우통벗고 노래를
0: 하셨어요. 녹음할 때만?
1: 네, 녹음할 때. 그리고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헤드폰 끼고 노래를 하시는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기대서, 뒤에 이렇게 기대서 듣고 있다가, 한만은 이거 나오는데 베란가에 머리가 쫙 쓰더라고요. 전 그런 경험을 태어나서 딱 두 번을 해봤는데
0: 예.
1: 그 한만은 이거 하시는데 머리가 쫙 쓰는 순간에 이건 대박이다 그랬어요.
0: 그리고 그때 녹음실 앞에 앉아 계셨고
1: 저는 바로 이제 녹음하시는데 그 스튜디오
0: 그때가 지구레코드에서 오 교수님이 기획 부장?
1: 아니요, 부장은 아니고요.
0: 과장?
1: 직원이었죠, 직원. 그냥.
0: 기획 직원.
1: 예. 기획 담당을 했으니까. 젊은
0: 예.
1: 음악을 주로 기획을 했으니까.
0: 예.
1: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녹음이 끝나고 나서 타이틀곡을 갖고 그 사장님하고 저하고 많이 좀 다퉜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발머리로 가야 된다.
0: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같은 판에 다 들어가
1: 다
0: 있는
1: 있죠.
0: 거예요?
1: 그 안에 정말 많이
0: 노래 쉽게. 하나하나가
1: 다 히트곡이네요. 네, 다 히트됐어요. 그래서 저는 단발머리로 가야 될 것 같다.
0: 너무 아 단발머리.
1: 예. 그 언젠가
0: 그게 단발머리. 예.
1: 그게 저는 왜 그랬냐면 조용필 씨가 한동안 쉬셨다가 나오셨잖아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른 곡으로 먼저. 알리고 나서 창밖에 여자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사장님이 그때는 고집피시더라고요.
0: 지구레코드 사장님이.
1: 이걸로 가야 돼. 근데 그걸 딱 내놓고 며칠 안 지났는데 주문이 밀려오는 거예요. 정말. 전 그런 거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도매사 사장님들이 저 007백에다 돈 싸들고 와갖고요. 줄 서 있어요.
0: 며칠 만에?
1: 네. 줄서 있더라고요.
0: 결국에는 지구 레코드 사장님 말이 만든 맞은 거네요.
1: 그분이 그런 귀가 대단하신 거예요. 예, 저희하고는 다르죠.
0: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1: 임종수 사장님.
0: 임종수 사장님.
1: 예, 임정수. 예.
0: 임정수
1: 사장님. 예.
0: 그러시구나.
1: 근데 그 돌아가셨는데 예, 대단하신 분이었죠.
0: 단발머리로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1: 단발머리도 잘 됐겠지만 이것처럼 그렇게 음반이 많이 나가진 않았겠죠.
0: 제목이 네. 그래서 참 중요한 예.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듣겠습니다. 조용필, 창밖의 여자.

0: 네,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후렴구가 참 처절합니다.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애인한테 바람 맞은 한 사나이가 이 노래 듣고 있으면 눈물까지 날 것 같아요.
1: 눈물 났죠. 네.
0: 자,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얼마나 멋진 가사예요.
1: 본인은 아름다운 거죠. 네.
0: 본인은 아름다운 거예요?
1: 아니, 안 아름다운
0: 거예요. 안 아름다운 거지.
1: 네, 그렇죠. 네.
0: 아름다운 줄 알고 사랑했더니 결국에는.
1: 아픔만 주는 거죠. 네.
0: 자, 허리케인 라디오 여름 특집 오인 옷의 가요 톱10. 나는 행복한 사람.

0: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1: 여름 특집 5인 옷의 가요 톱10입니다. 작곡 작사가 오동식 교수께서 엄선한 가요 추천곡 10곡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오 교수님, 근데 말이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10곡 추천해 준 곡 중에 지금부터 5곡은요 메들리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갈 테니까 중간중간에 소개를 오 교수님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주세요.

0: 네, 네 번째 추천곡이네. 양희은의 아침 이슬을 해오셨네요.
1: 네.
0: 선정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1: 양희은 씨의 아침 이슬은 뭐 저항 가요로 유명하지만 실제 김민기 씨는 저항 가요로 쓴 것은 아니었거든요.
0: 예.
1: 그냥 썼는데 그것이 저항 가요가 되어버렸죠.
0: 그렇게 된 겁니까? 네.
1: 대표적인 저항 가요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요의 그 당시의 현실이 아니었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0: 이 해가 몇 년도쯤입니까? 그러면은
1: 70년대죠.
0: 70년대. 네. 예. 근데 왜 이 아침 이슬이 노래가 이 금지곡으로 선정이 됐었던 겁니까?
1: 뭐 그분들이 보기에는 검열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태양이 왜 하필 묘지에서 떠오르냐 뭐 이것도 있을 거고 예, 뭐 이 자체가 전체가 들어보고 있으면 약간 저항적인 느낌이 예. 보여요. 근데 예. 그것을 김민기 씨는 그런 뜻의 저항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느끼신 거죠.
0: 그렇고 네. 그럼 태양이 묘지 위로 떠오르지 않고 태양이 뭐 아파트 위로 떠오른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1: 강 위로 떠오르고 네. 그랬으면 괜찮았죠.
0: 괜찮을 텐데 묘지라는 이미지가 네. 있느냐. 네. 그러면 옛날에 이때 70년대에 그때 오종식 교수께서도 작사를 하면은 검열을 받으러 어디 갑니까?
1: 아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악보를 먼저 공연윤리위원회가 보내죠.
0: 아 우편 같은 걸로 보내요?
1: 이거 이제 회사에서 다 저 취업해서요. 아, 같이 한꺼번에 갔다
0: 레코드 회사에서요?
1: 네, 보내죠. 오. 그러면 그거를 검열을 해요. 그래서 가사하고 곡을 검열을 해서
0: 알겠습니다.
1: 아주 주관적이었죠. 뭐. 예. 네.

0: 300년 살고 싶어.
1: 자, 다섯 번째 추천곡입니다. 남진의 님과 함께요. 예. 네. 저의 10대를 함께 했던 노래인데, 저 푸른 초원이에. 네. 예. 선정 이유는요?
2: 선정 이유는 저는 사실은 이 곡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 저는 이걸 들으면서, 좀 우습게 봤어요.
1: 우습게?
2: 예. 네. 이거 곡이 좀 우습다. 뭐 이렇게 저도 그때도 곡을 이제 아마추어로 쓰고 있을 때였으니까 예. 좀 우습게 봤죠. 근데 나중에 보면 볼수록 이 노래가 대중에게 미치는 여파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 그렇죠. 네. 꿈과 희망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고
2: 그거를 생각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저 오죽하면 이 남궁긴 선생님이 곡을 쓰셨는데 예. 이게 고향 작사 남궁긴 작곡이거든요. 고향도 남궁긴 선생이고 같은 분이에요.
1: 예. 네.
2: 근데 남궁긴 선생님 낚시터를 자주 오셔서 가끔 낚시터에서 만나면 제가 사죄를 드렸어요. 우습게 본 것에 대해서.
1: 아, 네. 그랬군요.

0: 여섯 번째 추천곡입니다. 나훈아 울긴 왜 울어요? 예. 선정 이유를요?
1: 선정 이유는 뭐 나훈아 씨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가수 탑3를 뽑는다는 거기도 들어가실
0: 분이고 예.
1: 뭐 누구나 사실은 일본의 가수들이 나훈아 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할 정도로
0: 그래요?
1: 나훈아 씨의 그 발성에서 뭐 그 발성을 배우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훈아 씨의 그 소리만큼은 정말 누가 들어도 이건 뭐 최고라고 얘기 안 하죠.
0: 그렇죠.

0: 있죠. 예. 그래서 그분 곡 중에 정말 수많은 히트곡이 있지만 이것이 초창기이기도 하고 또 나훈아 씨의 성격을 가장 대변했던 곡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1: 요즘엔 또 노익장 과시하면서 기장갈매기 뮤직비디오까지 찍었잖아요.
0: 대단하세요. 예.
1: 부럽습니다. 예.

0: 알 수가 있어요.
1: 일곱 번째 추천곡입니다. 서태지의 난 알아요. 예, 가요계의 판도를 바꾼 거 아닙니까? 예,
2: 네, 완전히 바꿨죠.
1: 예, 선정 이유도 이래서 하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2: 그렇죠. 90년대 그 이전의 가요와 서태지가 나온 이후의 가요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것은 대단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서태지 씨를 골랐습니다.
1: 예. 김대중 대통령이 서태지 씨를 문화 대통령이라고 칭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요계를 서태지 씨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지금 해주셨고요. 네. 예.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문화적 영향을 끼쳤던 가수들 같습니다.
2: 네.

0: 예, 이어서 여덟 번째 추천곡으로 소녀시대의 지.
1: 네.
0: 오 교수님께서 마일리지가 있으신데도 이렇게 젊은 노래를 다이톱10의 여덟 번째로 꼽으셨네요.
1: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요. 예,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저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저는 소녀시대를 뽑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그 아이돌 그룹들, 뭐 H.O.T라든지 뭐 핑클이라든지 G.O.D라든지 그 많은 그룹들을 대표해서 소녀시대를 뽑았죠.
0: 예. 예. 이 곡이 소녀시대 시그니처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 네네, 그렇죠.
0: 예. 지금 오 교수님께서는 작사 작곡이시니까 다른 노래 이렇게 나오면은 그걸 유심히 쫙 들여다보시겠네.
1: 아무래도 듣게 되죠.
0: 예.
1: 듣기 싫어도 듣게 되죠. 네.
0: 그러니까 일반 가요 팬과는 또 다른,
1: 그렇죠,
0: 직업적인, 네, 자세로.
1: 그렇죠.
0: 네, 알겠습니다. 네, 명곡 다섯 곡 메들리로 지금까지 엮어드렸는데, 자, 오 교수님, 이 중에,
1: 네,
0: 다섯 곡 메들리 중에 한 곡은 끝까지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거든요. 한, 네, 곡만 좀 선곡을 해주시면요.
1: 저는 나훈아 씨 노래를 듣고 싶어요.
0: 아까 소개해드렸던,
1: 네,
0: 울긴 왜 울어.
1: 네.
0: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자, 노래 듣겠습니다. 나훈아의 울긴 왜 울어.

0: 울긴 외우러 들었습니다. 오 교수님한테 오늘 처음 들었던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일본 가수들이 우리 나훈아 씨의 발성법, 창법을 예. 연구했었다. 나훈아 씨가 일본 가수들의 롤모델이었군요. 그러니까.
1: 예, 사실은 일본의 어느 작곡가께서 70년대 말에 한번 오셔갖고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0: 아, 오 교수님께서?
1: 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본 가요가 그 당시에는 한국 가요를 한 30년 앞서 있다.
0: 네.
1: 저희도 자존심 상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죽어도 못 따라가는 대한민국의 음악에서 못 따라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가 가요의 가창력. 그다음에 작곡가의 작곡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한국 국민들의 5000년의 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0: 예.
1: 자기네들은 그런 걸 못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0: 네. 그러셨군요. 네. 지금까지 오동식 문화예술대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동식 교수님의 추천곡 듣고 있습니다. 이제 딱 두 곡 남았습니다.
1: 네.
0: 자, 아홉 번째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네,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0: 쿵따리 샤바라. 네. 예. 어우, 약간 의외의 선곡인데 선정 이유는요?
1: 선정 이유는 아마도 우리나라 이 한류의 시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0: 물론 한류의 그전에, 시발점이다.
1: 그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더 큰 히트를 낸 것들이 있지만
0: 네.
1: 아마 시발점으로 이 꿍따리 예. 샤바라만큼 특히 동남아에서 히트가 난 것이 없거든요.
0: 그랬습니까? 그런데
1: 네.
0: 지금 교수님도 쿵따리 샤바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1: 원래는 쿵따리 샤바라죠.
0: 예. 예. 원래는 근데, 제목은 쿵따리더라고요.
1: 그런데 예. 예. 자꾸 사람들이 전부 다 쿵따리 샤바라라고 하게 돼요.
0: 네. 뜻은 없는 거고 그냥 예, 의성어라면서요. 그렇죠. 쿵따리 샤바라. 예. 동남아에서의 열기는 어땠는지 하나의 사례를 좀 들어보신다면요.
1: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클론의 그 한 분이 저 대만의 여배우하고 결혼을 하셨잖아요.
0: 예예예. 예, 예.
1: 그 대만에서 이 노래가 1위를 뭐 무지하게 오래 했다고.
0: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1: 이 대만 가수가 부르기
0: 구준엽 씨. 예.
1: 그러니까 이것이 뭐 그 인기는 가늠할 예. 수 없을 정도였죠.
0: 네. 아, 이 여름에 참 폭염 속에 듣기 참 좋은 노래입니다. 자, 아홉 번째 추천곡 듣겠습니다. 클론의 꿍따리 샤바라.

0: 네, 참 언제 들어도 경쾌한 노래였습니다. 클론의 꽁따리 잡아라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곡만 남았는데요. 어떤 곡을 고르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곡이에요?
1: 뭐 대한민국 그러면은 외국 분들이 요즘에는 BTS 얘기하잖아요.
0: 예.
1: 네, 그 BTS 곡 중에 다이너마이트.
0: 오, 예. 이 가사가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저 얘기는 알아들어요. 다이너마이트.
1: 네, 저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0: 이
1: 네.
0: 노래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노랫말에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던데요.
1: 네.
0: 분위기도 경쾌하고 선정하신 이유는요?
1: 선정한 이유는 대한민국 가요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0: 우리 가요의 네. 미래다.
1: 그렇죠.
0: 예.
1: 앞으로 우리 가요가 더 발전해야 하고 이 지금의 그 한류를 넘어가야 되는데
0: 네.
1: 한류가 옛날에 어느 다른 나라의 문화처럼 쓰러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발전해 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선정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이게 BTS가 데뷔 후에 처음으로 영어로 저 곡을 소화한 노래인데 우동식 교수님은 영어로 가사 어떻게 써보실 생각 없으세요?
1: 좋은데요.
0: 네.
1: 저를 그러니까 믿는 팬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서 굳이 그래야 될 이유를 못 느끼겠어요, 저는.
0: 알았습니다. 네. 교수님도 가요계 산증이신데 우리 가요계에서 BTS의 의미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BTS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 문화의 희망이죠.
0: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허리케인 여름 특집 오인옷의 가요톱10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문세 씨의 나는 행복한 사람의 작사, 작곡가 오동식 서울문화예술대 교수께서 추천해 준 불멸의 가요 톱10으로 꾸며봤습니다. 그런데 오동식 교수께서 작사, 작곡한 노래는 톱10 안에 소개를 하나도 안 해주셨네요, 오늘?
1: 제 곡은 아직 거기까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아이고. 아, 이거 출연료도 얼마 못 드리는데 하나 선곡해 오시지 그랬어요.
1: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곡을 쓴 다음에 그때.
0: 아유, 너무. 네. 너무 겸손의 말씀.
1: 아니요. 예. 예.
0: 하여튼 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노래를 뭐 한두 곡 부른 게 있거든요. 인생 뭐 있니 뭐 이런 거 있는데
1: 네. 네.
0: 혹시 저 작업해 제가 후속곡이 좀 필요해서 농담입니다. 네. 작업해 놓으신 것 중에 남는 거 있으면 한 곡 좀.
1: 생각해 보겠습니다.
0: 네. 아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동식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의 작곡가 오동식 교수의 마지막 추천곡입니다. BTS 다이너마이트 듣겠습니다.

0: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4: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5: TBS 교통정보.
6: 서울시내 한바탕 소나기가 쏟아졌고요. 지금은 강남 송파 강동구 쪽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길 사고 없도록 전조등 꼭 켜고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도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여기 포함해서 청담대교에서 반포까지 강남권 통과하는 내내 밀립니다. 강 건너 강변북로 일산 방면은 성수대교 이전부터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 동작대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반대 강변북로 구리 방면은 당산철교에서 동호대교까지 가는데 45분이나 걸리는데요.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는 4차로를 막고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동부산도로 의정부 방면 상계교 아래 지날 때 도로에 빗물이 고여서 물 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원릉교에서 상계교까지 30분 넘게 걸립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1: 해바라기.

비가 그치고요. 거리는 물기를 머금은 채 조용하게 숨을 고르고 있네요. 비 한바탕 지나간 오후. 이럴 때는 괜히 지나간 노래 한 곡이 생각나죠? 그리고요. 이런 날 빠질 수 없는 분입니다. 비 냄새 속에서도 감성을 찾아낼 수 있는 남자. 허리 디스크쇼에 살아있는 레전드. 황당 이종황 선생입니다.

0: 햇살은 다시 오지만 젖은 마음은 좋은 음악으로 말라간다. 안녕하십니까. 빈은 그쳤는데 인생의 장마는 아직 안 끝난 남자 개털 인생 디스크자키 황당 이종홍입니다.
1: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개털 인생 너무하신 것 같고 자, 좋은 음악으로 젖은 마음을 달랜다. 아 선생님도 많이 젖으셨어요?
0: 아유 그 이제는 그냥 젖다 못해서 그냥 아주 축축하다 축축해 아주 예. 아무튼 이런 날일수록 사실 저희가 좀 분위기가 센치기 전에 리듬으로 좀 이런 분위기들을 좀 깨면서 헤쳐나가야 합니다.
1: 네. 저기 선생님
0: 예.
1: 저 예지 아빠 우리 찐 애청자가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한테 종황 선생님 만나는 목요일은 은혜 받은 날입니다. 통장은 비어있지만 구한 말부터 이어온 지식과 역량으로 가득 찬 종황 선생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젠 밤에 선생님 뵐 수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안드레아 보첼리의 사라 브라이트만의 노래 Time to say goodbye 듣고 싶어요.
0: 아. 네. 아니 근데 그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부터 헌금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쪽으로 좀 간단한 헌금
1: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0: 아이고 뭐 은혜를 받았다니까 뭐 지가 받았지 뭐 내가 받았지.
1: 자 예지 아빠님 감사드리고 자 선생님 오늘 첫 곡 어떤 곡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0: 자 오늘은 그 백인이라는 곡인데 백인을 들어볼 건데
1: 백인?
0: 백인 B-E-G-G-I-N 이 곡은 사실 그 1967년에 더 포 시즌즈가 발표한 곡으로 모네스킨이 그 2017년에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2021년 그 틱톡 등 아주 쇼폼에서 재유행을 하며 글로벌 역주행을 만든 그런 노래입니다.
1: 그랬군요. 모네스킨이란 가수입니까?
0: 그렇습니다.
1: 어느 나라 가수예요?
0: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1: 아 들어보면 국적이 나옵니까?
0: 이제 시작이니까 좀 잘 좀 가자 그냥 좋게 시작이잖아 시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모네스킨의 백인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모네스킨이 지금 노래 나가는 동안에 저 파블로 PD가 유튜브를 틀어놨는데요. 선생님.
1: 예.
0: 여기 보이시죠? 화면이.
2: 네.
0: 이탈리아 밴드네요, 이탈리아.
1: 예? 저도 이탈리아 밴드인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요즘에 아주 역주행하면서 아주 무슨 SNS상에서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까?
1: 네.
0: 근데 선생님, 그 옛날 37년생이시니까, 예?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어린 시절도 막 보내시고 그랬잖아요. 예?
1: 그렇습니다.
0: 옛날에는 그 틱톡이나 이런 게 SNS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저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셨어요?
1: 저희는 그 이제 그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봉화대에 올라가서 횃불 올려가지고 밥 먹었니 하면은 봉화 횃불을 두 번 흔들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소통을 하곤 했습니다.
0: 즉석에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 전혀 기죽지 않으시네요, 선생님.
1: 이제 대충은 그 최구 씨의 이제 성격을 아니까. 예. 네. 그리고 뭐, 그러다가 이제 안 보이면은 그냥 안 보이구나 하고 입고 살곤 합니다.
0: 그 6.25 때는 또 가족하고도 좀 헤어지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또 소통을 하셨어요?
1: 그만해, 임마. 좀 이제 그만해. 책 좀 받아주니까.
0: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곡 가도록 하시죠. 어떤 곡입니까?
1: 자,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곡은 1980년대 신스팝의 아주 대표곡입니다.
0: 신스팝은 또 뭐예요? 신스팝?
1: 그건 뭐 일단 저 파블로 PD가 자기가 신스팝이라고 이렇게 적어줘서 그냥 읽는 겁니다.
0: 그래.
1: 아무튼 그 휴먼 리그의 Don't You Want Me 라는 곡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남녀가 그 서로 다른 입장에서 헤어진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독특한 구성의 노래입니다. 아까 그 저희가 들려드린 그 백인, 그거는 이제 뭔가 좀 가지 말아라. 막 애원하고 그 절박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곡은 내가 널 여기까지 키워왔다. 또 한 사람은.
0: 내가 너 키웠다?
1: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난 내 인생을 살겠다. 뭐 서로 좀 엇갈리지 않습니까? 약간 현실적인 그 연애 이야기인데.
0: 뭐 엇갈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 아무튼 좀 다른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서로. 그 멜로디는 또 엄청 신납니다.
0: 네. 신스팝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1: 그러니까 그 신디사이저 있었습니까?
0: 예.
1: 뿅뿅뿅.

0: 뭐 이런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1: 그 두더지 망치 떼드릴 때 나오는 그런 소리?
0: 아, 뭐 그런 소리랑 그렇습니다.
1: 그런 두더지 소리도 막 나오고 그래요, 이 음악에?
0: 너도 한번

0: 리그의 Don't You Want Me. 너 아직도 나 원하냐? 예, 이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저기 선생님, 선생님께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고 계시는데요. 이사회님께서 와 37년생 이종황 쌤 구순이 코앞이네요. 대단합니다. 네, 건강을 기원하셨습니다. 네.
1: 아유, 그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 선생님 때는 저 어렸을 때 호연지기

0: 키우려고 말도 타고 막 네? 활쏘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봉화대도 올라가셨다고 그랬잖아.
1: 개별적으로 그 말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0: 아, 말은 싫어합니까? 네. 그러면 뭘 타고 다니셨어요?
1: 일단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을 좋아합니다. 뭐 소나 뭐 돼지나 좀 타고 다니면 따지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0: 됐고요, 선생님. 김달봉 청취자가 선생님 외람되지만 선생님께 예. 예. 송금 이체하면은 현금 영수증 끊어주실 수 있나요? 저희 집안이 좀 원리 원칙적이고 철두철미해서 말이죠.
1: 아, 잠깐만요. 아니 이 사람은 그 도대체 뭐 얼마를 붙이려고 영수증을 끊어달라 됩니까? 이분. 아니 그리고 뭐 한 뭐 2, 3만 원 붙이고 영수증 끊어달라 그러면 아무튼 김탈봉님 일단 붙여보시고 엑스 보고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리고 1096 청취자가 연천에 저희 청취자신데 하루 종일 10km씩 걷는 분인데 아이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일고라버니 일찍 퇴근해서 2시간 걷고 왔어요. 텃밭에 부추 뜯어갖고 부추전을 먹으며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 얼굴만 나오네 텔레비전에 선생님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1: 저는 그 좀 채모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얼굴을 네. 숨기고 있습니다. 네.
0: 여 한국 DJ클럽이랑 지금 칸막이 옆에 지금 이종환 이종환 선생님 머리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야, 누가 핸드폰 낀 머리가
1: 야, 카메라 안 추워 이 아 깜짝이야
0: 저쪽으로 더 가세요 안 보이려고 그러면. 그러시면서 뜨끈한 부추전 이종황 선생님 드리고 싶어요 마음을 울리는 음악과 감미로운 목소리 잘 듣겠습니다
1: 아유.
0: 야 감미로운 목소리래요 선생님 보고 부추전 보내고 싶대는데
1: 아이고 부추전 그것도
0: 오늘 비 오는 날 딱인데요
1: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 1096님께서 부추전 만드셔가지고 연천에서 여기까지도 멀리 오시려면 차비도 많이 들고 기름값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0: 길도 막히고
1: 그러니까 네. 축협고 하나 불러드릴게요 축협고라고
0: 선생님 이제 세 번째 곡 소개해 주시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늘상 그렇듯이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0: 자 지금부터 방송 참여 샵 0951번으로 해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같이 비 온 뒤 오후에 어울리는 노래 지금 떠오르는 추억의 음악들 함께 나눠주시면 됩니다. 샵 0951번 50원 유료 문자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1: 저희가 그 문자를 좀 이렇게 받는 동안에 도착한 사연들을 먼저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팔 하나님의 사연입니다. 다음 주에 여자친구 부모님과 처음 상견례를 합니다.
0: 오,
1: 아이고. 예. 그 긴장이 돼가지고 좀 잠도 좀 잘 안 옵니다. 그래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 곡.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를
0: How deep is your love 아 노래 좋죠
1: 잠이 안 오셔서 좀 디비지 자시려고 이렇게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0: 진짜 떨릴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그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0: How deep is your love

0: How deep is your love 듣고 왔습니다. 당신의 나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깊은가요? 이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죠, 선생님?
1: 그렇습니다.
0: 네. 이 똑같은 노래를 또 등려군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1: 아, 등려군은 네. 어떤 걸 불렀어요?
0: 월량 대표 아적심, 위에량 따의 삐아워더신. 네. 형, 선생님 중국말 잘 하시잖아요. 네? 아,
1: 저는 중국어를 잘 못합니다.
0: 네. 아, 중국말 가끔 하시잖아요.
1: 네 밥 먹었니만 합니다.
0: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네 치팔로 마. 밥 먹었니?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0: 아, 등려군이 그 노래하잖아요. 네 원어 아이니 요 뜨션.
1: 너 저번 주에
0: 아이니 요지펀
1: 노래 다 못 들었어. 저번 주에 네. 그렇게 하다가.
0: 당신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나를 사랑합니까? 이 묻는 거예요. 이 비지스 하우 디 비지얼라고 똑같은 노래입니다. 예.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
1: 아무튼 아는 척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0: 자,
1: 좋겠어요 하는 게 많습니다.
0: 다음 사연. 왜 삐지셨어요, 선생님? 예.
1: 아, 그렇게 아시는 게 많으시네요.
0: 선생님, 좀 화나니까 이제 젊은 사람 목소리로 돌아오고 있어요. 예.
1: 다시?
0: 37년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다시 1937년생. 예.
0: 다음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이종황으로 다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5813님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초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0: 아이고, 아이고.
1: 사실 그 치료는 좀 가능하다고 하는데 괜히 마음이 무너집니다.
0: 네.
1: 다시 힘을 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그 좋은 노래를 좀 한 곡을 선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보내주셨습니다.
0: 선생님 이번 선곡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곡을 고르셨어요?
1: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네. 이제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사람이
0: 아, 핸드폰이라고 그럽니까?
1: 저희 때는
0: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1: 아, 저는 핸드폰이라고 하니까.
0: 아, 선생님 어렸을 때는 뭐 말 타고 활석으로 다닐 때니까.
1: 영어 핸드 아는 게 어딥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 못한 비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비가 왔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분께 들려드릴 곡은 아바의 I have a dream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0: I have a dream.
1: 그렇죠. 이런 내용이죠. 저는 뭐 나는.
0: 루터 킹 목사가 이런 연설을 했었죠. I have a dream.
1: 야, 나 좀 하지.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난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그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일을 믿는 마음. 그거 하나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혜구 씨?
0: 맞습니다. 네.
1: 뭐 또 할 말 있으면.
0: 아니, 없습니다.
1: 직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아바가 부릅니다. I have a dream.

0: 마엘명곡 I have a dream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나한테는 꿈이 있다. 저는 이제 이 나중에 이제 70살쯤 되고 그러면 피아노를 좀 아주 멋지게 치고 싶다는 드림이 있는데요. 선생님 이제 37년생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아흔되시는데 선생님의 꿈은 뭐예요?
1: 그 저의 꿈은 뭐 크게 뭐 큰 꿈은 없습니다.
0: 작은 겁니까?
1: 하루하루 내일 되면 눈 떠 있는 게 아주 꿈입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1: 그게 아주 멋있는 꿈 아니겠습니까?
0: 아, 최고는 멋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새싹 문자로 60680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셨네요. 최일구님, MBC에 있다가 TBS에서 라디오 방송하고 있네요. 처음 들으셨나봐요. 그러시면서 지금 올림픽대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TV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자, 부조에, TV 부조에 자, 계신 PD분들, 예. 그 올림픽대로 영종대에게 CCTV 좀 보여주세요. 지금 나왔네요. 자, 지금 저 0680님 올림픽대로 교통상황이요. 김포 영종대로 남단인데 김포 쪽 방향은 좀 많이 막히고 있어요. 서서히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오른쪽 네, 잠실 경기장 쪽 그쪽 방면은 그런대로 수월하게 지금 뚫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기 분당 쪽 가는 차선은 아직 많이 막혀 있네요. 그죠, 선생님?
1: 네, 차가 좀 많이 막혀 있습니다.
0: 보이세요?
1: 예, 예. 아, 근데 우리 TV 부주에 지금 사람분들이 계십니다.
0: 아, 그러면요.
1: 아, 그럼 좀 마음의 열기가 드시면.
0: TBS 직원들 네. 지금 안 보이는 데서 월급도 못 받고 열심히들 일하고 있습니다.
1: 그럼 마음의 열기가 되시면은 저희 일산 집합 상황 좀 월세를 두 달 안
0: 냈고. 0680님, 됐고요, 선생님.
1: 장롱을 닦고
0: 앞으로도 계속 많이 좀 놀라 주시고요. 자, 문자 신청곡으로 지금 많이들 보내셨어요, 청취자분들께서. 자, 두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4636님께서 오랜만에 문자를 보내셨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하잖아요.
1: 아이고, 4636님. 예, 반갑습니다.
0: 예. 선생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달팽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도달할 뿐. 월요일 한 주의 출발선에서 시작한 우리도 달팽이와 비슷합니다. 주변은 빠르게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만 느리고 제자리인 것 같고 한 주의 끝이 막막해 보였는데 벌써 목요일입니다. 괜찮습니다. 속도보다 가고자 하는 방향과 멈추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시면서 패닉의 노래 달팽이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네.
1: 달팽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도달할
0: 거야. 아, 이게 누가 말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혼자 한 거예요? 누가 한 거를? 아,
1: 저는 제가 이렇게 좀 짜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0: 네.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1: 아니, 저번에 무슨 파블로 PD가 보니까 자기가 찾아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근데 선생님이 혼자 한 건데?
1: 아, 제가 분명히 혼자 한 것 같은데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 특허를 한번 내시죠, 뭐. 네.
1: 저 인간이 하기 전에 빨리 해야 될
0: 그렇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어디 있는 거예요?
1: 메가더 장군은 자유공원에 서 있습니다.
0: 예. 그 다리 안 아프시대요?
1: 예?
0: 다리 안 아프시대 맨날 서 있습니다.
1: 많이 아프실 텐데 뭐 기력이 아직 남아있나 보죠, 뭐. 네.
0: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문자 소개, 신청곡 문자 소개해드립니다. 맨 앞에 소개해드렸던 그 예지 아빠 청취자께서 문자 예, 보냈어요. 예. 신청곡으로 종황 선생님 만나는 목요일은 은혜 받은 날입니다. 아까 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예. 안드레아 보첼리의 사라 브라이트맘이 부른 Time to Say Goodbye 아까 신청곡으로 저 신청하셨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닉의 달팽이 안드레아 보첼리와 사라 브라이트만의 Time to say goodbye. 어때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
1: 지금 짜증나는 거 참고 있습니다. 트로트야, 그게?
0: 아니, 봐봐.
1: 아니, 나 모르니까 좀.

0: 목소리였습니다. 김탈봉 청취자께서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최고의 코너예요. 오랜만에 사랑합니다. 하트를 다섯 개나 그려서
1: 그 아까부터 자꾸 김탈봉 씨 이름이 기억 속에서 안 빠지고 있는데 탈봉님 좀 부탁을 드리는데 뭐 사랑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이종황이를 사랑한다 아니면 뭐 우리 최일구군을 사랑한다 뭐 접니까 일구입니까 뭐 좀 얘기를 좀 나와 좀 구체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프로그램은 코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죠.
1: 아, 코너입니까?
0: 그렇습니다.
1: 괜히 말 걸었네.
0: 저희 선생님께서 37년생이시라 말 타고 활 쏘던 세대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7484님께서 존경하는 황당 선생님
1: 안녕하십니까. 7484님 반갑습니다.
0: 오늘이 소만인데요. 절기상 왜 소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만도 있고 당만도 있는데 왜 소만해요? 이 소만은 뭔 뜻이에요?
1: 뭐 나름 그걸 좀 라임을 갖고 해주셨는데 아무튼 노력은 가상하십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소만 24절기 중에 여덟 번째 절기 그러니까 입하와 망종 사이에 들어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야 밥으로 좀 짧게 좀 써봐 아니 읽으면서도 뭐 말이 좀 아무튼 그 뭐 가득 찬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0: 작을 소자에 가득 찰 만자니까 네. 이 우주에 그 기운이 가득 찬다 이런 뜻이죠. 네.
1: 그리고 또 개만 당만 이건 뭡니까? 그렇게 어리버리 라임 하실 거면 좀 쉬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만.
0: 자, 이 소만은 환경 태양의 위치가요. 환경 80도쯤에 있을 때를 소만이라고 하거든요.
1: 빠블로 또 최고의 아는 척 하기 시작한다 또.
0: 자, 이번에는 4565번님. 자, 37년생이라. 근데 말도 잘하시고 안 빠지고 매주 목요일 나오시는 거 보면 건강은 좋으신가 봐요. 그런 체력이면 열심히 일해서 채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종환 선생님과 함께하는 목요일은 늘 즐거워요. 일구형하고 호흡도 잘 맞고요.
1: 자 우리 4565님 좀 들으실 때 뭐 좀 재미도 있고 괜찮으셨으면 수협으로 좀 요번은 수협으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맨날 취업 수협 말고 여기 상암동 TBS 앞에 보면 새마을금고도 있거든요.
1: 네 거랑 겹쳐서 그래 계좌가. 자 그리고 지금 문자를 무슨 영구파라님께서 팝송만 됩니까? 그리고 또 보내시면서 뭐 이종황 선생님은 얼굴이 안 보입니까? 계속 그렇게 영구파라님께서 문자를 주시는데 저분 채권자일 확률이 좀 큽니다.
0: 오늘 나갈 때 선생님 나갈 때 저 마스크 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1: 그러니까 저분 네. 좀 차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1층 저 현관문 열고 나가실 때 모자 푹 쥐시고 쓰시고 네. 조심해서 퇴근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제 순서를 선생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아주 먼 걸음하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여기까지는 뭐 말 타고 오신 거예요? 뭘 타고 오셨어요?
1: 아 여기까지 그 한 7km 걸어왔습니다.
0: 아 걸어오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가실 때도 걸어가시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코너인데요. 선생님
1: 네.
0: 예, 유망곡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유망곡은 어떤 곡을 들고 오셨어요?
1: 예전에 우리 가수 젊음의 노트 유미리 씨의 신곡입니다.
0: 네.
1: 유미리 씨의 꿀맛 사랑을 준비를 했고
0: 아, 이 신곡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 무슨 신곡이에요?
1: 이 성인 가요들은 몇 년이 지나서 신곡입니다.
0: 아, 그냥 신곡 네. 그러는 거예요?
1: 달콤하고 기분 좋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0: 꿀맛 꿀맛 같은 사랑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 5년까지는 신곡이고
0: 네.
1: 천년 마이는 한 15년 걸렸거든. 어?
0: 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서울 시내에 소나기는 그쳤는데 교통량이 늘면서 사고 소식이 잇따릅니다. 이번에는 동부외산도로 성수대교 방면이고요. 군자교에서 응봉교 쪽으로 정체가 심한데 성동교 조금 지나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은 영동대교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3차로와 4차로 차로 2개가 막혀있다 보니 잠실대교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정체고 이후로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도 밀리는데 동작대교 부근의 고장차 조금 전에 치워졌고요. 올림픽대로 김포방면 잠실에서 반포까지 45분 정도 걸립니다. 중간에 종합운동장 부근 2차로에서 사고도 났고 이후로도 월드컵대교 부근 1차로에서 또 사고가 나서 성산대교 이전부터 다시 한번 속도 줄입니다. 소형차 전용도로인 서부외산 지하도로 금천교 방면은 지하도로 중간부터 정체가 시작됩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니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TBS 교통정보. 서울 시내에 본격적인 퇴근 정체 시작됐고요. 올림픽대로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는 방면 동작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사고 나서 여의도 서울교에서부터 동작대교 쪽으로 쭉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반포에서 영동대교까지 강남권 통과할 때 다시 한번 정체고 반대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은 이제 영동대교에서 여의도까지 정체 구간이 제법 길어졌습니다. 여기 통과하는 데만 40분 정도 걸립니다. 강 건너 강변북로 일산 방면도 영동대교 부근의 사고는 정리하셨지만 지금 청담대교 부근부터 양화대교까지 긴 구간 정체입니다. 여기 통과하는 데 50분 정도 걸리고요. 동부해산도로 성수대교 방면 중랑교 조금 지나 2차로에 도로가 움푹 패여 있어서 차로 변경하느라 속도를 줄이다 보니 월릉교부터 중랑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남산 2호터널과 3호터널도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포레스트 검프는 그냥 달리고 싶다는 이유로 3년을 내리 달렸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질 때마다 두 손을 꼭 쥐고 달렸다는 한이도 있었고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에는 곰돌이 탈을 쓰고 640km를 달린 미국 남성도 있었는데 그에게 이유를 묻자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 싶었다고 했대죠. 달리는 이유는 모두 달랐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달리고 나면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조금은 후련해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뒷동산에 오를 때도 에베레스트를 향하는 마음을 장착하고 나서잖아요. 중요한 건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아니라 오늘도 건강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 아닐까요? 매일 오후 5시 여러분의 건강한 한 걸음을 응원하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한 100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요즘에 뭐 한강을 지나다가 보면은 계속 달리시는 분들 이 러너 인구가 상당히 많이 대폭 네 늘어난 걸 보고 아 나도 좀 달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여러분도 지금 혹시 지금 달리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계실까요? 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몸도 가벼워지지만 이 마음도 조금은 후련해진다는 거 그래서 달리기 이게 참 우리 몸에 우리 건강에 참 도움이 되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저희가 잘 달리는 법 알아볼까 하는데요.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오늘 닥터스에서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잘 달리는 법부터 다치지 않고 오래 뛰는 법까지 두 분 교수님을 모시고 러닝에 관한 모든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 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달리기를 비롯한 모든 운동은 시작보다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하죠. 갑자기 몸을 움직이면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전에는 가볍게 몸을 풀어 체온을 높이고 근육과 관절을 운동할 준비 상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운동 효과를 높이고 부상 위험은 낮춰주는 이 준비 운동. 달리기 전 가볍게 몸을 푸는 이 준비 운동을 다음 중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메이크업, 2번 취업, 3번 워밍업, 4번 신장개업. 네, 업으로 끝나는 보기를 내드렸습니다. 1번 메이크업, 2번 취업, 3번 워밍업, 4번 신장개업.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웰빙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 또 재미있는 오답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업으로 끝나는 거. 아, 제가 왠지 이 곡이 나올 것 같았어요. 이 곡을 또 골라주셨군요.

0: 요즘 공원 가봐도 느껴집니다. 이어폰 하나 꽂고 자신의 호흡에 맞춰서 천천히 달리는 분들. 이른바 러닝 열풍 시대죠. 그런데 뛰기 시작한 사람들만큼 많아진 고민도 있습니다. 또 그뿐인가요? 운동은 건강하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다치고 또 병원 찾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슬기로운 러닝 생활 특집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계신 두 분을 모시고 잘 달리는 법부터 다치지 않고 오래 뛰는 법까지 러닝에 관한 모든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 서상훈 교수님 나오셨고요. 자,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형외과 이영구 교수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이영구 교수님은 뭐 저와는 오랜 구면이시고.
1: 제가 이번에 좀 들어오려고, 이번에 하려고 좀 봤더니, 1년 8개월 전에 한 번.
0: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저는 뭐 한 몇 달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1: 몇 달 있다가 부른다고 그러시더니 1년 8개월이 됐다.
0: 아, 네. 저희 TBS에 지금 저희가 이제 급여가 안 들어오기 시작한 게 1년 8개월 전부터거든요.
1: 딱 그날입니다.
0: 그날 맞아. 네. 그날 방송 끝나고 불행하게 죄송합니다. 저 지금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랬거든요.
1: 그날 저녁에 식사하기로 했는데 네. 갑자기 저한테 급하게 가야 된다고 얼굴이 사색돼서 가시고 나서 만난 날이 오늘입니다.
0: 네네. 그래도 1년 8개월을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옆에 우리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 서상훈 교수님. 네.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아, 마치 저는 아까 그 탐 행스의 포레스트 검프.
1: 네.
0: 그 탐 행스의 그 이상되는 외모를 갖고 계세요. 지시고 계세요. 대단하십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2: 저는 예산 사정이 좀 여의치 않다는 걸 알면 안 나왔을 텐데.
0: 아닙니다. 네.
2: 근데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관계 없이 과감하게 나왔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두 분. 네. 자,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두 분이 어떻게 이 러닝 관련해서 어떻게 좀 인연이 되셨는지 그것부터가 좀 궁금해요. 네. 그. 서상훈 교수님.
2: 러닝 이전에 스포츠 의학 관련해서 제가 스포츠 분야 전문가고 우리 네. 이영구 교수님이 의학 분야 전문가시기 때문에 스포츠 의학회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서 깊은 학회인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체육학과 교수님들이 함께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학회인데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이영구 교수님은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저돌적인 추진력 그게 대단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제가 부탁해서 한 말씀은 아니십니다. 저희가 아니, 두 분이서 미리 맞춰본 적은 없습니다.
0: 미리 맞춰보신 것 같은데.
1: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니죠.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우리 이 교수님께서 요즘에 그 러닝 인구가 상당히 뭐 폭발적이잖아요.
1: 네.
0: 실제로 그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에.
1: 이 러닝이라는 게요. 지금은 거의 폭발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0: 네.
1: 이제 환자들로만 봐서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러닝이 이제 뉴 노멀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0: 그 정도로.
1: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러닝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어떤 젊은 층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거든요.
0: 네.
1: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요즘 젊은 층에서 지금 관심이 많은 게 건강, 재산, 그다음에 뭐 SNS 그런 것들인데
0: 네.
1: 이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 러닝이거든요.
0: 아.
1: 실제로 이제 외래에 오는 환자들도 러닝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거나 러닝으로 인해서 다친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쪽에 이제 저는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긴 합니다.
0: 네. 자, 그리고 말이죠. 체육학 교수님이시고 정형외과 교수님이신데 이 평소에도 운동은 해야 한다 아니면 다치면 안 된다 사이에도 좀 충돌 같은 게 없을까요?
2: 아마 이영구 교수님한테 다치면 안 되니까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2: 저희는 충돌 갈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완 관계.
0: 보완 관계.
2: 어떻게 하면 운동을 잘해서 다치지 않고 오랫동안 그러면서 건강 체력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느냐. 그런 보완 관계라고 말씀드릴
0: 맞습니까?
2: 수 있습니다.
0: 맞습니까? 이 교수님.
1: 제가 사실은 동의하고 싶지 않고 원래 말을 맞춰보고 온 건 아닌데 사실은 저는 운동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그렇죠.
1: 뭐 의학적으로 봐도 운동을 안 하면 메탈볼리즘이 깨지고 골다공증 같은 게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에서 질병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0: 네.
1: 당연히 운동을 하고 운동에서 생기는 어떤 병에 대해서는 뭐 수술을 할지 아니면 비수술을 할지 어쨌든 치료를 할지 등을 정해서 치료를 하는 게 맞지 운동을 네.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운동은 당연히 하셔야 된다.
0: 당연히 하죠. 아,
1: 당연히 하셔야 된다.
0: 그런데 이제 오늘 러닝 특집인데 그 몇 년 전에 그런 붐이 있었죠. 2030 세대에서 갑자기 골프를 배우고 테니스를 배우는 그런 그때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런데 이 달리기 이걸로 이제 열풍이 다시 이제 폭발적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흡족합니다. 이렇게 좀 젊은 네네. 2030부터
1: 그쵸.
0: 예, 이런 운동을 통해서 본인의 신체를 단련하고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 아,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두 분을 주축으로 지난 5월 30일이니까 지난 토요일이네요. 지난 주말에 러닝 심포지엄이 열렸다고 하네요. 어떤 행사였습니까, 이게? 네, 우리 네. 사성훈 교수님.
2: 이게 러닝 의학 심포지엄인데요.
0: 네.
2: 그 러닝 의학 과학을 만나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달리고 있고 또 달리기에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푹 빠져 있는데
0: 네.
2: 왜 달리는 것인지 어떻게 달려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달리기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은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0: 네.
2: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심포지엄이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1: 주최를 서상훈 교수님이 하셔갖고요.
0: 네.
1: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됐고
0: 몇 분이나 오셨어요? 그 실제로 그 러닝을 하신 분들이 다 오잖아요.
2: 등록 인원이 600명이 넘습니다.
0: 아, 네. 그 정도로.
1: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너트뷰를 이용해서 이제 네. 동시 참석자가 한 3,000명 정도 제가 됐다고 제가
0: 그 정도로 네.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1: 생각보다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된 것 같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심포지엄에서 풀어 놓으셨던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저희가 좀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슬기로운 러닝 생활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달리기 시작했는데 무릎이나 발목이 아픈 분들 또 러닝화 선택이나 자세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마라톤 하시는 분들 또 러닝 습관 때문에 걱정되는 분들까지 러닝과 관련된 궁금증 자, 그러면 일단 두 분 나오셨으니까 말이죠. 오해와 진실 OX 시간부터 저희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러닝에 대한 슬기로운 러닝 생활을 위해 예쓰고 계시는 연대체육교육과 서상훈 교수님,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형외과 이영구 교수님과 함께 오늘은 잘 달리는 법부터 다치지 않고 오래 뛰는 법까지 네, 러닝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러닝에 대한 이 상식이 맞는지 네, 과연 알아보는 시간 OX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해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저희가 팻말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네.
1: 네.
0: 여기 3방 카메라 보이시죠?
1: 네네네.
0: 이쪽 네.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총 여섯 문항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 분씩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서상훈 교수님께 첫 번째입니다. 러닝은 워밍업과 단계적 적응이 필요치 않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운동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세모 같습니다.
0: 아, 세모. 자, 두 번째입니다. 이영구 교수님.
1: 네.
0: 발목이 아파도 무조건 달리기를 중단하는 건 아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 하겠습니다.
0: 네, O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서 교수님. 매일 쉬지 않고 달려야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세모입니다.
0: 아, 우리 서 교수님은 세모가 많네요.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아킬레스건 통증이 있을 때 스테로이드 주사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영구 교수님.
1: 스테로이드 주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0: 네.
1: O입니다.
0: 아, O입니까?
1: 네.
0: 네, O군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러닝할 때 좋은 러닝화를 신으면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서상훈 교수님. 네.
2: 도움이 된다.
0: 된다. 오, 야, 헷갈리시죠?
2: 네.
0: 네. 자,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러닝 전 스트레칭만 잘하면 부상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영구 교수님.
1: X입니다.
0: X군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문항을 드렸습니다. 네. 자, 답변을 들어

0: 해당하는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 그리고 특수성의 원리,
1: 네.
0: 그리고 가역성의 원리, 그리고 개인차의 원리가 있습니다.
1: 좀 어렵네요.
0: 특수성의 원리는
1: 네.
0: 우리가 러닝을 하면은 심장이라든가 미토콘드리아라든가 이런 데 적응을 많이 해서 굉장히
1: 네.
0: 유산소 능력이 올라가는
1: 아하.
0: 그런 걸 얘기하고요.
1: 네.
0: 근력 운동을 하면은 근력이 좋아지는 그런
1: 네.
0: 거를 특수성의 원리라고 그러고요. 운동을 하면은 기능이 향상되고 운동을 멈추면은 기능이 원래대로 돌아오고 가역성의 원리, 화살표가 양쪽에 다 있는
1: 네.
0: 가역성의 원리고요. 개인차의 원리는 나랑 저랑 이제 우리 이영구 교수님이 운동을 했는데
1: 네.
0: 죄송합니다. 저는 굉장히 향상도가 좋은데 이영구 교수님은
1: 네.
0: 굉장히 떨어진다.
1: 어.
0: 그랬을 때는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1: 아, 그렇죠.
0: 부모님들의 책임이다.
1: 네.
0: 그게 이제 유전자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그러면
1: 그렇죠.
2: 저는 유전자가 떨어져서
0: 예를 든 거예요. 너무
1: 예를 든 거예요.
0: 민감하게 말을 안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네. 골프 테니스도 말씀하셨지만
1: 네.
0: 그런 운동은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되고 도구가 수반이 되는 운동인데요.
1: 네.
0: 러닝은 그렇지 않고요.
1: 그렇기
0: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고
1: 그렇죠,
0: 말씀드릴
1: 그렇죠.
0: 수 있겠습니다.
1: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에 보통 뭐 한 5km 정도를 내가 뛰게 된다. 그러면 이 단계적 적응은 한 1km까지는 좀 어느 정도 속도, 적당한 속도.
0: 네.
1: 그리고 나서는 조금 이제 속도를 올리는 거. 그런 것으로도 좀 이해해도 될까요?
0: 일단 5km 뛸 때까지가
1: 네.
0: 처음부터 5km를 뛰는 게 아니라요.
1: 네.
0: 처음에는 이제 걷다가 빨리 걷다가 조금 조깅을 하다가 막 1, 2km 정도
1: 네.
0: 가볍게 그렇게 그 운동을 해주고요.
1: 네.
0: 5km까지 갈 때는 한 2주 정도
1: 아.
0: 잡아가지고 5km로 가고
1: 네.
0: 이제 5km가 도달이 되면 걷고 뛰고 또 계속해서 뛰고 이런 것들을 잘 밸런싱을 해서
1: 네네.
0: 해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1: 네.
0: 5km 다음에 또 10km가 될 수가 있는
1: 그렇죠.
0: 것이고요. 뭐 7.5km도 있고 10km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거리를 늘려줘야지
1: 아하.
0: 굉장히 부상 없이 안전하게 지속 가능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1: 네네. 우리 서 교수님은 뭐 마라톤 대회나 이런 걸 좀 자주 나가십니까?
0: 저는 자주 안 나갑니다.
1: 아,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0: 예.
1: 아니나 다를까 또 그렇게 대답을 예. 해 주시니까 네, 방송에 잘 어울리십니다.
0: 네. 네. 솔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그럼요, 그럼요.
0: 저는 걷기, 하이킹,
1: 아.
0: 그리고 러닝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0: 예.
1: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발목이 아파도 무조건 달리기를 중단하는 건 아니다. 오, 그러셨어요, 이영구 교수님.
2: 네, 맞습니다.
1: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좀 발목이 아프다. 그러면 아예 쉬는 게 아니고 조금씩 달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2: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런너는 안 아플 수는 없어요.
1: 네.
2: 런너는 어떻게든 아픈데
1: 네.
2: 이제 이거 어떤 기준을 갖고 이제 달릴지 아니면 멈출지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1: 네.
2: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은 어떤 기준을 삼아서 해야 되는 게 이제 바스 스코어라고 있습니다. 비전 어날로그 스케일이라고 그래서
1: 네.
2: 하나도 안 아플 때를 0점, 완전 아플 때를 10점으로 해서 저희 기준을 삼고 뭐 중간 정도면 5점 잡는데
1: 네.
2: 한 5점까지면은 그냥 달리기를 시작해도 되고요.
1: 네.
2: 6점 이상이면은 좀 쉬어야 됩니다.
1: 쉬어야 되고
2: 그게 이제 어떤 기준이 되는데
1: 네.
2: 사실은 어떤 포인트적인 기준보다 더 중요한 거는 통증의 패턴입니다. 패턴. 네, 통증이 하나도 안 아프거나 그런 거는 뭐 문제도 아니고요.
1: 네.
2: 어느 정도 아프더라도 뭐 24시간이 지났는데 통증이 줄었다. 그런 경우에는 뭐 달리기를 해도 돼요.
1: 네.
2: 대신 뭐 밤에 너무 아프다거나 통증이 점점 가역적으로 된다거나 아니면 한 포인트가 아프거나 아니면 심하게 붓는다거나
1: 네.
2: 그런 식의 이제 소견이 나타날 때는 멈춰주거나 아니면 운동의 로딩을 줄여주는 역할이 중요하죠.
1: 네.
2: 그래서 발목이 아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쉬면 달리기 할 수가 없어요.
1: 아.
2: 그래서 어떤 본인이 어떤 정도로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야 되는 정도 아니면 로딩을 줄여야 되는 정도 아니면 그냥 달려도 되는 정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은
1: 네.
2: 뭐 발목이 아파도 무조건 달리기를 중단하는 건 아니다. 제 생각에는 중단하면 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래서 어느 정도
2: 네.
1: 그 포인트 지점을 본인 스스로가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군요.
2: 맞습니다.
1: 네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해서요. 축구할 때 항상 이제 무릎에 그 테이핑
2: 맞습니다.
1: 하는데
2: 네.
1: 이 달리기 하시는 분들도 테이핑 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2: 도움이 됩니다.
1: 아.
2: 그, 뭐, 말씀 주셨지만 저도 이제 축구 국가대표팀 가고 그러면
1: 네.
2: 그 안에서 무조건 테이핑을 하거든요.
1: 아.
2: 테이핑 굉장히 도움 많이 되고요.
1: 네네.
2: 우리 그 런너들한테 가장 흔히 발생하는

0: 게 이제 러너스 니라고 있는데 네. 그런 쪽에서도 테이핑이 도움이 되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무릎 아래다가 이제 테이프 밴드 같은 거 되는 것도 있잖아요.
1: 아, 그 밴드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 도움이 됩니까 실제로?
0: 유행인데요. 네. 유행이기는 한데. 아,
1: 그렇군요.
0: 안 하면 뭔가 달리기를 안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모든 무릎이 아플 때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도움이 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아. 이제 슬개건염이라고 그래서 슬개건염일 때는 잡아주면 어쨌든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적당하게 사용되면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 매일 쉬지 않고 달려야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세모 서상훈 교수님.
2: 네.
1: 네. 그럼 뭐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2: 그 유산소 운동은 매일 하는 거를 권고하고 있거든요.
1: 매일이요?
2: 예. 건강을 네. 위해서 뛴다.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하면은 그게 이제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요.
1: 네.
2: 따라서 보통 이제 우리가 건강 유지를 위해서 뛴다. 그러면 저중강도로 운동을 합니다. 저강도, 중강도는 가볍게 이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 운동인데
1: 네.
2: 그렇게 했을 때는 매일 뛰는 게 좋습니다.
1: 매일 뛰는 게 좋고.
2: 그러면은 효과가 도우스 리스판스라 그래가지고 뛸수록 네. 건강 효과는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1: 아.
2: 하지만 기록을 위해서 뛴다? 그러면 상당히 그 강도, 그러니까 네. 러닝에서 강도는 페이스, 속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2: 속도를 올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근육이라든가 힘줄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한 부담이 갑니다.
1: 네.
2: 그러면서 미세 손상이 발생하거든요.
1: 아.
2: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씩 쉬면서 하는 게 좋다. 따라서 네. 운동 강도, 목적이 무엇이냐 또 강도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매일 운동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1: 네.
2: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아,
2: 그래서 제가 세모라고 했습니다.
1: 네, 네. 이게 요즘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더니 말이죠. 그 마치 좀 빨리 걷듯이 좀 천천히 뛴다고 해야 되나? 좀 느리게 뛴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래야 좀 이 달리기 효과가 있다. 숨이 차지 않아야 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일단 그 에너지 소비는요.
1: 네.
2: 에너지 소비는 운동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1: 운동량에.
2: 운동량은 운동 강도. 달리기
1: 네.
2: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이스 그리고 운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1: 네.
2: 그러면 같은 거리에서 체중이 같다면 그 10분에 뛰나 20분에 뛰나
1: 네.
2: 그 운동량은 같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가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네.
2: 하지만 우리가 빨리 뛰는 경우하고 천천히 뛰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운동량이 같을 때 빨리
1: 네.
2: 뛰는 경우 즉 고강도의 운동을 했을 때 상당히 우리 건강 베네핏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강도로
1: 네.
2: 운동을 했을 때 유산소 체력, 그 심혈관계 체력을 대표하는 최대 산소 섭취량을 높일 수가 있고
1: 네.
2: 최대 산소 섭취량 VO2max로 얘기를 하는데요.
1: 네.
2: VO2max가 높아지면은 우리가 대사성 질환으로 인한 유병률이나 사망률을 아주 낮출 수가
1: 있군요.
2: 그리고 그게 올라가면은 상당히 경기력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1: 그렇군요.
2: 예, 그렇습니다.
1: 네, 네. 아, 참고로 제가 이제 이 TBS가 말이죠.
2: 네.
1: 과거에 남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방송 일과를 마치고 그 남산 북측 순환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왕복 7km인데 그 한번 뛰고 오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때 스트레스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선배들 네. 때문에.
0: 이름을 말씀 주시면.
1: 아, 그분들은 이제 다 그만두셨어요. 에,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그 조금 이게 달리기가 정말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구나 느꼈는데
2: 네.
1: 우리가 소위 말하는 러너스 하이라고 하나요?
2: 네.
1: 네. 그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게.
2: 러너스 하이는 한 마라톤을 예를 들면 한 70% 정도 그 뛰었을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1: 네.
2: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고요.
1: 아, 그렇군요.
2: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몸에서는 고통을 이겨주는 네.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1: 아, 엔돌핀.
2: 그래서 엔돌핀이 나오면 그런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1: 아.
2: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러너스 하이라 그러고요.
1: 네네.
2: 클라이머스는 클라이머스 하이라는 그런 말을 붙이곤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두 분과 오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약간 러너스 하이의 어떤 그런 기분이 든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아킬레스건 통증이 있을 때 스테로이드 주사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오, 그러셨죠?
0: 5죠.
1: 네네, 이영구 교수님.
0: 이게 오늘 보니까 질문이 좀 네. 어려워요. 아니다, 아니다 자꾸 붙어서.
1: 이게 아니해서 아니한만 못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 같아요.
0: 이게 뭐 이렇게 가는데 네. 일단은 여러분들 그 스테로이드 주사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고요.
1: 아.
0: 제가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주사제가 있습니다. 주사제. 네.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인대 아니면은 힘줄 그런 네.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인대나 힘줄 같은 경우에 손상을 받으면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중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주사제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주사제가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스테로이드는 일단 여러분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1: 아.
0: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사제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주사제 종류가 많아졌거든요.
1: 네.
0: 주사를 맞을 때 이제 어떤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만 맞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주사제의 가장 큰 역할은 조직의 재생입니다. 그래서 통증만 완화하면은 그거는 효과가 없고 조직의 재생이 되게 중요한데요.
1: 네.
0: 저희가 이제 아킬레스 건 그런 것들이 이제 손상을 받으면 주사를 놓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주사제들이 많아서 주사제를 잠깐 얘기를 드리면
1: 네.
0: 대표적으로 요즘에 가장 많이 놓는 주사가 이제 PDRN이라고 있습니다.
1: 네.
0: 폴리데옥시드 뉴클레오 타이드라고 해서 PDRN이라고 그러는데 연어 주사라고 DNA 주사라고 그러죠.
1: 네.
0: 이제 그건 이제 연어나 송어에서 나온 이제 DNA를 저분자로 만들어서 나온 DNA 주사인데.
1: 아.
0: 근데 이런 주사는 사실은 항염증 작용이 탁월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뭐 인대든 건이든 그런 데서 손상이 나타나면 주사를 놓게 되면 염증이 줄어들고
1: 네.
0: 통증도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직도 재생이 됩니다.
1: 아, 그래요.
0: 좋아지고 있고요.
1: 아.
0: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많이 하고 있는 주사제가 하이드로니다아제라고 그래서 급성 통증, 급성 염증이 있는 분들한테 급성 부종이 있는 분들한테 탁월한데 우리 몸에 이제 부종을 만드는 게 하이올루닉 애시드라는 쪽에 있는데 그걸 녹여주는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0: 이제 그걸 맞게 되면은 이제 부종이 한 시간 정도면 싹 줄어들거든요. 우리 예전에 뭐 부항 뜰 때 피 뺀다고 네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피를 빼는 게 아니라 부종 자체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조직 재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1: 아.
0: 그거에 비해서 이제 스테로이드는 뭐냐면 이 통증 감소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1: 네.
0: 이 통증 감소는 너무 탁월해요. 항염 작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걸 한번 맞고 나면 사람들이 이것만 맞고 싶어 합니다.
1: 아, 그 정도로 네. 중도성이 있군요.
0: 그럼요. 근데 문제는 이 조직 재생을 안 하는 게 뿐만이 아니라 조직을 손상을 시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이게 급성 손상이나 그런 거 있을 때 일단은 맞고 나서 굉장히 후회되는 분들이 많고
1: 네.
0: 재파열되는 분들이 많아서 스테로이드는 여러분들
1: 프로페셔널 안 맞으시는
0: 그럼요.
1: 게 좋겠네요.
0: 이 프로페셔널 아닌 경우에는 안 맞으셔야 되고요.
1: 네.
0: 그래서 어쨌든 그 스테로이드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부가적인 질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러닝 방법. 서상훈 교수님. 이 방법을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그 점진적으로
1: 네.
2: 거리와 속도를 늘려라. 그리고
1: 초반에 말씀하신 네. 단계적 적응에
2: 단계적 적응입니다.
1: 네네.
2: 그리고 두 번째는 보폭을 너무 넓게 하지 마라. 보폭이 넓었을 때는 착지할 때 몸에 오는 그 충격이 높습니다.
1: 네.
2: 따라서 보폭을 좀 가지런히 작게 해라.
1: 네.
2: 그리고 운동을 할 때 러닝을 하지만 그래도 하체 근력 운동, 스쿼트라든가
1: 네.
2: 레그 프레스라든가
1: 네.
2: 이런 거를 병행해서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예.
1: 그 아까 달리기를 매일 하면 좋다
2: 네.
1: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달리기는 한 3일 정도 하고
2: 네.
1: 근력 이 뭐 스쿼트나 이런 하체 근력 운동은 한 이틀 정도 하고
2: 네.
1: 이런 식으로 병행하면 어떻습니까?
2: 그래도 좋은데요.
1: 네.
2: 달리기는 매일 하고 저중강도 매일 하고 근력 운동은 하루 걸러서 48시간의 회복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요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고부하를 들다 보면은
1: 네.
2: 근육의 손상이 많이 일어나고 그 근육의 손상이 제대로 치료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1: 네.
2: 그게 이제 대략 한 48시간 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따라서 근력 운동은 매일 하는 것보다는
1: 네.
2: 하루 걸러서 한 번씩 해줘라. 하지만 또 매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1: 네.
2: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아.
2: 이영구 교수님은 근력 운동 안 하시죠?
0: 네.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1: 네.
0: PT를 시작을 했습니다.
1: 아, 정말요?
0: PT를 시작하니까
1: 어쩐지 피부 색깔이 네. 좋아지셨어요.
0: 제가 다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1: 아,
0: 힘이
1: 네네.
0: 불끈불끈 나서 항상 즐겁게 삽니다.
1: 아, 그래요?
0: 네, 트레...

0: 트레이닝의 하이입니다.
1: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두 분이서.
2: 네. 네. 근데 올해 못 갈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1: 올해 못 갈
2: 하여튼 올해 못 가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또 이렇게 솔루션을 뭐 처방해드리도록.
0: 아, 아니, 근데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서상훈 교수님께 매일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은 아마 젖산이 굉장히 쌓여서.
1: 그러게요.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2: 네네. 그. 네. 지금 이제 이영구 교수님은 1960년대 지식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1: 1960년대 지식이다. 네.
2: 그 이후로 한 60년 동안 네. 사람을 대상으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실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1: 네.
2: 그 젖산은 우리 몸에서 피로를 일으키는 대사물질이 아니다. 아, 젖산은 그게... 아주 좋은 메타볼라이트 대사물질이다.
1: 아,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까?
2: 그럼요.
1: 아.
2: 그래서 젖산은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그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되고
1: 네.
2: 또 글루코스 혈당을 유지하는데 글루코스를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선구체라는 그런 결론이 나 있고요.
1: 네네.
2: 그리고 젖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그 글루코스 폴리머 주로 네. 이제 글라이코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라이코젠은 네. 주로 근육과 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2: 그 근육에 있는 글라이코젠의 분해를 통해 가지고 생성이 되고요.
1: 네.
2: 생성된 젖산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원을 만드는데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러닝을 굉장히 오래 했을 때
1: 네.
2: 미토콘드리아의 그 산화 능력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1: 네.
2: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현상을 small forces라고 하는데요.
1: 네.
2: 구조하고 기능이 함께 간다. 우리가 러닝을 했을 때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1: 네.
2: 예를 들면 미토콘드리아의 밀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를 원활하게 만들 수가 있다. 왜? 에너지를 만들어야지만이
1: 네.
2: 그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을 해야지만이
1: 네.
2: 러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매칭이 안 됐을 경우에 러닝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것이고
1: 네네.
2: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 네.
2: 거두절미하고 젖산은 우리한테 친구다.
1: 아, 그렇군요.
2: 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고,
0: 네.
1: 그 젖산이, 이게 젖산이 많이 나오면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0: 네.
1: 뭐,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서상훈 교수님께서 아주 논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2: 그 몸이 피로를 일으키는 원인은 수소이온입니다.
1: 아, 그럼 잘못 알고 있었군요.
2: 네.
1: 네.
0: 그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2: 수소이온을 뭐 없애는 방법 이런 걸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네.
2: 아니면 젖산을 좀 많이 이렇게 생성하는 그런
0: 뭐 두 개 다.
1: 네.
2: 수소 이온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면 일단 혈중으로 나오면 혈중에 중화제가 있습니다.
1: 아.
2: 그 중탄산염이라는 중화제가 있고 그
1: 네.
2: 중화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호기 즉 호흡을 하면서 밖으로 내뱉게 되는 것이거든요.
1: 네네.
2: 저 그런 과정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
1: 알겠습니다. 일단요,
2: 예.
1: 저희가 이제 여섯 가지 다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일부가 이제 맞춰야 될 시간입니다.
2: 네.
1: 그래서 굉장히 유익하고
0: 네.
1: 오늘 즐겁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2부로 돌아오는데 2부에서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러닝과 관련한 궁금증들 저희가 프로드린 상담실 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옵니다.
3: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잘 달리는 법부터 다치지 않고 오래 뛰는 법까지 러닝에 관한 모든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슬기로운 러닝 생활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 서상훈 교수님,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형외과 이영구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한 분이 두 분 교수님 통과 제리 같으세요. 이렇게
2: 누가 톰이고 누가 제리입니까? 아,
3: 제가 톰입니다. 아.
1: 이러니까 뭐 제가 네네. 그럼 두 분이서 통과 제리 하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톰을 하시겠다고요?
3: 그냥 뭘 톰이 더 바보 아닌 바보 아닌가요?
2: 의견상 제리 같은데 톰 하겠다니까 그냥 네네. 내버려 두시죠.
1: 알겠습니다. 통과 제리.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친절한 상담실. 저희가 지금 15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네, 이제 아까 여섯 가지 다 질문 드리지도 못했는데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러닝 전에 스트레칭 이거 잘하면 부상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2: 대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 X입니까?
2: X입니다. 그냥 부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수면도 있고, 네. 영양도 있고, 뭐 페이스도 있고, 운동 그 거리도 있고요.
1: 네.
2: 하지만 또 스트레칭이 없이 하면은 또 부상을 또 일으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칭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2: 반드시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전과 후가 좀 다릅니다.
1: 아, 그렇군요.
2: 러닝 전에는 동적인 스트레칭. 예를 들어가지고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내리고 반복해서 한 15번 정도.
1: 아.
2: 그리고 간단한 런지를 한다든가, 네. 무릎을 좀 회전한다든가, 발목을 좀 회전한다든가, 이런 네. 그 동적인 스트레칭 필요하고요.
1: 네.
2: 그리고 러닝 전에는 항상 가볍게 걷기보다도 조금 빠른 정도의 그 페이스로 가볍게 한 5분 정도 뛰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 몸에 그 근육의 온도를 좀 높여가지고요. 아. 근육의 온도가 높아져야지만이 에너지 관련해서 탄수화물을 네. 우리가 태우고 지방을 태울 때 그 패스웨이를 보면 많은 프로틴, 효소들이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1: 네.
2: 그 효소들이 최적의 상태가 돼서 러닝에 필요한 에너지인 ATP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1: 네.
2: 그게 이제 운동 전에 해야 되는 그런 준비 운동이고요.
1: 네.
2: 아까 뭐 신장 개업 뭐 이렇게 뭐 메이크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뭐 그 워밍업이고요. 그리고 그 네. 정리 운동 관련해서는 항상 러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1: 네.
2: 정리 운동을 꼭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혈액의 많은 부분들이 러닝 시에 가장 주동근인 다리 근육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1: 아,
2: 그래서 우리가 러닝을 하고 멈춰버리면
1: 네.
2: 그 혈액이 다리에 몰려 있고 따라가지고 그 혈액이 원활하게 정맥 활류를 통해서 심장으로 전달이 돼야지만이
1: 네.
2: 심장에서 다시 산소가 가득한 혈액을 전신으로 뿌려가지고 우리
1: 아.
2: 몸을 기능하게 하는데
1: 네.
2: 그게 이제 러닝을 멈춰버리면은 머슬에 있는 베인 펌프가 있습니다.
1: 네.
2: 그 머슬이 그 정맥을 짜면서 혈액을 중력의 반대 방향인 심장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1: 네.
2: 그 현상이 좀 저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 네.
2: 계속 정리 운동을 하면서 그런 정맥을 짜는 그런 액션을 통해 가지고
1: 그래서 정리 운동이 중요하군요.
2: 정리 운동이 중요합니다.
1: 네네.
2: 그리고 정리 운동할 때는 스트레칭 관련해서는 정적으로 대퇴라든가 종아리라든가
1: 쭉쭉 늘려주는
2: 쭉쭉 늘려주면서
1: 아.
2: 15초씩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1: 그렇군요.
2: 됐을 때
1: 네.
2: 부상을 상당히 예방할 수가
1: 알겠습니다.
2: 있거든요.
1: 오늘 네. 이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정리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런 말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7299번님, 러닝이나 걷기를 오래 하면 무릎이 무겁고 좀 부으면서 오금에 통증이 있는데 계속해야 될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영구 교수님.
3: 그거는 뭐, 사실은 증상을 좀 보긴 봐야 되는데요.
1: 네네.
3: 그, 다리 쪽에 특히 이제 무릎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고, 무릎에 무리가 갈 때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의심되는 건 러너스 니가 맞고요.
1: 네.
3: 러너스 니라는 건 뭐냐면, 무릎에 구성하는 이제 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0: 쇠골,
1: 네.
0: 그다음에 경골, 그다음에 우리 무릎 앞에서 만져지는 슬개골이 있는데요. 이 슬개골이 마찰이 계속되면서 생기는 게 이제 파텔로페모랄 페인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마찰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러너스이라고 그러는데 환자들이 느끼는 건 무릎의 앞쪽이 불편한 네.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장경인대염 같은이라고 해서 이제 무릎의 바깥쪽에 단단한 우리가 이제 평상시 운동을 하다 보면 바깥에 어우 무슨 단단해졌어라고 만져지는 곳이 장경인대라고 그러는데
1: 네.
0: 그쪽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게 이제 장경인대염인데 무릎의 바깥쪽에 통증을 좀 나타나기는 해요.
1: 아 그렇군요.
0: 근데 이제 무릎 뒤쪽에 오금이 아프다고 하는데 이거는 증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아프다. 가 아니라 저리다.
1: 네.
0: 그건 좀 다르거든요. 저리다고 그러면 신경계 증상이고요.
1: 네.
0: 아프다고 그러면 그 자체 쪽에 생기는 통증의 원인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저리다 하면은
1: 네.
0: 신경계 검사를 하시고요. 아프다 하면은 MRI 확인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네, 질문은 운동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러닝을 계속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인데 계속 의학적인 거는 말씀해 주시면
0: 결론적으로
1: 네.
0: 말하면
1: 네.
0: 참을 수 있을 정도면 하시는 걸 권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말씀하셨듯이.
0: 네, 운동은요. 무조건 패턴을 가지고서 통증의 패턴을 가지고서 운동을 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1: 네.
0: 아픈 정도보다는 패턴이 나쁘지 않으면은 당연히 운동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네, 네. 서상훈 교수님이 그 중간에 이제 마치 보조 MC처럼
0: 네.
1: 정리를 딱딱 해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3983번 님. 안녕하세요. 멋진 두 교수님들 하트 땡땡 두 개 날려 주셨고요. 저는 남성이시군요. 저는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허리 통증과 방사통으로 러닝을 잘 못 하는데 빠르게 걷기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허리 관련 질환이 있어도 러닝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셨어요.
0: 가능합니다.
1: 아.
0: 가능하고요. 어제 러닝 시포지움을 했는데
1: 네.
0: 그 허리에 굉장히 그 대가이신 제 은사님이 와서 강의를 하셨어요.
1: 네.
0: 뭐 이름 말해도 되나요?
1: 아, 그럼요.
0: 네. 고대그룹병원의 서승훈 교수님이라고
1: 아.
0: 마라톤을 500회 이상 하신 분이에요.
1: 아, 그래요? 네,
0: 서브3 하신
1: 한번 모셔야 되겠네요.
0: 뭐 오시면 서브3 하시는 분인데
1: 네.
0: 그분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더라고요. 척추하시는 분인데
1: 네.
0: 척추에 급성 디스크가 생겨서 터졌어요.
1: 아이고.
0: 그래서 발가락도 안 올라가거든요.
1: 네네.
0: 신경의 증상이 나타나면 당연히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그냥 참고 달렸대요.
1: 네.
0: 그렇게 하고 나서 2주 있다 MRI를 다시 찍었더니 디스크가 다시 들어갔어요.
1: 아 정말요?
0: 네. 본인도 신기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네네.
0: 그래서 이 아프고 신경 증상이 있다고 무조건 안 뛰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턴을 보세요. 패턴을 보시고 증상이 어느 정도 버틸만하다. 신경 증상이 줄어드는 형태다. 그렇다 그러면 MRI 찍어보실 때 달리기를 멈추거나 그런 이유가 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아 그렇군요.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8913번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PT 후에 하는 유산소 시간을 줄이려고 뛰기 시작했는데 3년 정도 됐고요. 30분을 쉬지 않고 뛰기까지 8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 어플이 있습니다. 궁금한 건 키로당 5분 컷이고 시속으로 따지면 10에서 12km 정도 되는데 신기한 게 느리게 달리는 건 잘 안 됩니다. 쉬었다가 오랜만에 뛰어도 비슷한 속력을 유지 중인데 느리게 뛰는 건 더 지치고 점점 느려져서 속도를 올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장문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건 어떤 메일로 답변이 좀 필요할까요? 괜찮겠습니까?
2: 글쎄요.
1: 네.
2: 좀 어려운 질문 같으니까
1: 네,
2: 우리 톰한테 넘기겠습니다.
1: 네, 네, 네. 네.
0: 저희 병원을 한번 와주시면 제가 따로 면담하러 가겠어요, 지금.
1: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589번님. 러닝머신에서 뛰는 것과 야외에서 뛰는 것 효과가 같습니까? 그러셨어요. 이거 궁금했습니다.
2: 운동량이 같다면 효과가 같습니다.
1: 아, 효과가 같다.
2: 예. 그리고 네. 운동 강도 페이스가 같다면 효과가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근데 뭐 어제 러닝 의학 심포지엄에서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 참석자가 질문을 했는데요.
1: 네.
2: 밖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농도가 높을 때 야외에서 뛰는 게
1: 아, 궁금했어요.
2: 좋지 않다.
1: 네.
2: 그러면 실내에서 뛰면은 그런 거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 전문가 대답은 밖에는 미세먼지가 있지만 안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라든가
1: 아, 그렇죠.
2: 러닝 머신이 구동하면서 생겨나는 그러한 또 오염 물질들이 있다.
1: 네.
2: 그래서 그 정답은 안에서 러닝 머신을 뛰는 게 훨씬 밖에서 미세먼지가 있는 상황에서 뛰는 것보다는 안 좋다. 하지만
1: 아하.
2: 공기가 좋을 때
1: 네네.
2: 나를 잡아서 러닝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1: 아, 네. 네. 비가 좀 올 때 어떻습니까?
2: 비가 좀 올 때는 별로 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다면
1: 아, 그렇군요.
2: 맞고 뛰어도 괜찮을 네네네. 것 같습니다.
0: 미세먼지에 관련돼서 제가 잠깐 제가 한 연구가 있는데요.
1: 네.
0: 미세먼지는 일단은 흡입을 하게 되면 호흡기 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전신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네. 몸에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났을 때도 굉장히 불리하고요.
1: 네.
0: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몸이 아프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도 뭐 조절을 해서 마스크 같은 걸 불편하더라도 끼고 생활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1: 마스크를 끼고 달리는 건 어떻습니까?
2: 상당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호흡의 그 주요 목적이 산소를 우리가 섭취하고
1: 네.
2: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1: 네네.
2: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소이온 우리 몸의 pH를 조절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1: 네.
2: 하는 게 호흡의 목적인데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면은 그러한 기체 교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1: 네.
2: 따라서 러닝에 좀 부정적으로
1: 그렇죠.
2: 작동을 하게 되겠죠.
1: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침에 뛰는 것과 낮에 뛰는 것, 밤에 뛰는 것 이게 몸에 미치는 영향이 같을까요? 그러셨어요.
2: 그거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통 그렇죠?
0: 네. 네. 저는 오늘...
2: 그 아침, 점심, 저녁
1: 네.
2: 언제든지 뛰는 사람이 안 뛰는 사람보다는 안 뛰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건강이라든가 체력의 효과는 좋습니다.
1: 네.
2: 하지만 아침과 점심과 저녁의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선호하는 사람은 운동을 선호하는 사람은 아침에
1: 네.
2: 저녁을 선호하는 사람은 저녁에 뛰는 거를 권장하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1541번님은 같이 헬스 등록한 친구가 러닝머신에서 뛸 때 발바닥을 타박타박 부딪힌다고 해야 할까요? 발소리가 헬스장 가득 올리도록 크더라고요. 뛰는 자세가 잘못된 거겠죠. 올바른 러닝의 스텝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셨어요.
2: 네, 그...
1: 서상원 교수님.
2: 착지할 때 워킹하고 네. 러닝이 다른 점이 워킹은 힐로 착지를 합니다. 러닝은 미드풋 중간으로 착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1: 네네.
2: 따라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워킹하고 러닝이 다르다.
1: 그러니까
2: 그리고
1: 걷기는 이 발 뒤꿈치.
2: 발 뒤꿈치.
1: 네.
2: 예, 발 뒤꿈치. 죄송합니다.
1: 그리고 발 뒤꿈치고요.
2: 예.
1: 그리고 러닝은 이제 발바닥 중간.
2: 네.
1: 네네.
2: 그리고 워킹보다는 러닝이 아무래도 보폭수가 굉장히 높겠죠.
1: 네.
2: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났다는 거는 뭔가 카본 플레이트가 좀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1: 아.
2: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 아, 네.
2: 운동화 같은 경우에도 쿠션과 그 반발력 요거를 잘 우리가 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1: 네.
2: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쿠션에 조금 더 주안을 두고 한 60% 70% 반발력보다는요. 그리고 경기력에 정말 올인한 그런 중급자 이상은 반대로 그러니까 반발력을 좀 한 60% 정도 두고 주고
1: 네.
2: 쿠션을 이렇게 나머지 40%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뛰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러닝머신에서 카본 플레이트를 대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대신 분들이
2: 뭐
0: 있을까요?
2: 그러니까 타박타박 소리가 나겠죠.
1: 네. 네. 일단은 이제 그 러닝은 이제 중간 발바닥의 중간 정도가 착지가 돼야 된다. 네. 좋은 또 정보를 주셨네요. 네네. 자, 어느덧 또 마쳐야 될 시간이 몇 개 하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네.
0: 오.
1: 그래서 저희도 이걸 특집 심포지엄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짧은 거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281번님 교수님 남편이 마라톤 준비하면서 탄수화물을 끊고 뛰면 지방이 더 잘 탄다고 하는데요. 운동할 때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셨어요.
2: 균형식을 하는 게 좋고요.
1: 네.
2: 탄수화물 한 50%, 뭐 지방 한 20%, 프로틴 한 20, 30% 이렇게
1: 네네.
2: 균형식을 하는 게 좋고요.
1: 네.
2: 탄수화물을 끊으면 그 지방도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원활하게
1: 아.
2: 만들어내려면.
1: 네네.
2: 그리고 마라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그 지방으로부터 에너지를 많이 공급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2: 실제적으로 마라톤 뛰는 사람을 보면은 상당히 빨리 뜁니다.
1: 아,
2: 그 말은 탄수화물 즉 아까 말씀드린 글라이코젠이 주 원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 탄수화물은 굉장히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 닥터스 퀴즈 정답은요. 3번 우리 아까 서상훈 교수님이 이미 정답을 발표하셨어요. 네, 3번 워밍업이었습니다. 워밍업 잘하시고요. 유산균 받으실 분 9248번님, 7737번님, 0740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8913번님 이렇게 네 분께 저희가 마련한 선물 보내

0: 하겠습니다. 네. 자, 러닝을 망설이는 분들께 한 말씀, 네, 해주신다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1: 네. 서상 교수님. 유명한 그 러너이자 작가 칼럼니스트인 존 더 펭귄, 네. 빙햄이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 그 시작할 수 있는 용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기적은 내가 완주한 것이 아니다. 출발선에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는 것이다. 아. 일단 망설이는 사람이 있으면 시작을 해보십시오. 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역시 우리 서상 교수님. 네. 젤이시군요.
2: 눈치채셨죠?
0: 네. 자,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한 발을 내딛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요즘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슬기로운 러닝 생활 서상훈 교수님, 이영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넉넉하게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다시 인사드리죠. 나선홍의 팍터스.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0: TBS 교통정보
11: 서울은 비가 그쳤지만 경기권과 강원권에는 아직 빗길인 곳이 많아서 특히 고속도로에서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둔대분기점에서 부곡 쪽으로 밀리고요. 용인에서 새마을 사이도 빗길이다 보니 이천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은 바람 부근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다시 매송휴게소 부근부터 팔곡터널 쪽으로 밀려있고 서서울요금소 부근 5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니까 또 다른 작업도 조심하시고요. 광명역에서 금천교 쪽으로도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램프에서 홍진문터널 통과하는 데만 25분 정도 걸립니다. 중간에 서대문구청 부근 1차로에 또 고장차가 생겼는데요. 그래도 정릉터널부터는 다시 속도 내실 수가 있겠고요. 서부간선도로 광명교에서 성산대교까지 거의 전 구간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케이스 스터디 재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자순입니다. 우리는 보통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주 듣습니다. 한류를 찾아온 팬들의 설렘, 관광객들의 감탄, 그리고 유학생들의 신기한 첫인상까지. 하지만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처럼 한국을 살아가는 곳으로 선택한 사람들, 그 이야기입니다. 거의 20년 전쯤이었죠. TV 화면 속에서 외국에서 온 젊은 여성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는 그저 신기하고 재밌었죠. 그런데 그들 중 몇 명은 손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남아 이 땅에서 진짜 삶을 시작했죠. 첫인상은 화려했을지도 몰라도 그 뒤에는 낯선 언어, 문화의 벽,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 한국에 남아있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오늘 케이스토리에서는 그 이유를 들어보려 합니다. 단순히 외국인의 시선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 한국을 품은 이야기 케이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자스민입니다. 케이스토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배경과 이야기를 가진 분들을 만나 친숙한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모습과 경험을 통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한국의 더 다른 매력을 함께 발견해보려 합니다. 케이스토리는 조금 특별합니다. TBS와 성공 213이 함께 만드는 공동 제작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여러분은 FM 95.1MHz TBS 라디오를 통해 듣고 계시고 동시에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뱅이 K-스토리 숫자 213 골뱅이 케이스토리 213을 검색하시면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정치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는 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문자 샤프095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0: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특별한 손님들을 소개해 볼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한국 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던 프로그램, 바로 미녀들의 수다. 미수다죠.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KBS에서 방송됐던 미수다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서 한국과 세계가 만나는 흥미로운 무대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때로는 낯설고 또 때로는 새로웠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꼭 그들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거의 20년이 지났죠. 그 사이에 한국은 정말 많이 변했죠. 그들의 눈에 지금의 한국은 어떻게 보일까요? 오늘 케이스토리에서는 그때의 주인공 두 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바로 영국 출신의 에바 퍼피엘 씨, 그리고 이탈리아 출신의 크리스티나 건팔로 니에리 씨입니다. 아, 어렵네요.
1: 이름이 어서 오세요.
0: 네, 환영합니다. 네, 이 목소리 누구 목소리인지 아시죠, 여러분?
2: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서 오는 크리스티나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옆에서 와 하고 계시는 분들은
3: 네, 네, 안녕하세요. 에바입니다.
0: 와, 정말 두 분. 이렇게. 누구 보면은 첫 시간 때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네. 지금 우리 바로 다음 시간이 우리인데,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도 첫 시간만큼 우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 같은 느낌이.
2: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시끄러워요.
0: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지막 세 명이 모이면은 뭐 접시 다 깨진다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 건가요? 뭐 에바 씨부터 시작을 할게요.
3: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저는 2010년에 결혼했고 네. 15년, 16년 차예요.
0: 와, 결혼하신 지 16년
3: 네.
0: 차예요.
3: 오. 그리고 아들 둘 키우고 네. 있습니다. 3학년, 와. 6학년. 아, 내년 3월에 제가 중학교.
0: 중학생 어머니세요.
2: 세상에. 와, 시간이
3: 네, 시간이 어디로 갔나요?
0: 정말 처음 만났을 때 다 미스였는데, 저 빼고는 여기 다 미스였는데, 네. 어느 순간 이렇게 어엿한,
3: 그쵸.
0: 예, 학부모, 학부모가 됐어. 왜 이렇게 표정이,
3: 아니, 그래도
0: 20년. 왜 그러시는 거예요?
3: 근데 저는 사람들이, 네. 아, 그때가 좋았죠? 막 이러는데, 네. 저는 지금도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0: 저도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2: 네. 네. 아니, 한국에 살다 보니까 네.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한국에는 빨리빨리 하잖아요.
2: 맞아요. 빨리빨리 바쁘게 사니까 우리도 네. 빨리빨리 늙어 가요. 어떡하죠?
3: 빨리 늙겠습니다.
0: 예. 어우, 빨리빨리 늙어 가.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근데 에바 씨 같은 경우는 방송 네.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3: 아, 조금씩 하고 있고 예. 최근에는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고 축구 프로그램을 네. 한 2년 전도 하다가 무릎이 네. 아파서 조금 쉬었다가
0: 이 나이가 나오는 건가요?
2: 진짜 열심히 운동해요. 네. 우리 에바 씨
3: 운동을 좋아해서 네. 네, 운동도 하면서 네. 그렇게 뭐 프로그램은 가끔씩 불러주시면 그쵸. 나가고 네. 그러고 네. 있습니다.
0: 아, 많이 불러드려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SNS로 보니까 네. 이 뭐죠? 보디 프로필을 찍으셨는데
2: 네. 너무 멋있었어요. 그렇죠?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당시
0: 크리스티나 씨 찍을 생각이 없으신가요?
2: 아, 제가 전혀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3: 같이 해요. 할 수 있어요.
2: 아니야. 나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운동이라는 거리 멀어요.
0: 네. 아니, 크리스티나 씨 같은 경우는 운동은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막 교수님이시고 작가님이시고 방송사이고 홍보대사 뭐 너무 많은데
2: 네, 굉장히 요즘 바쁘게 사는 거 좋아요. 예. 여러 여기저기 네. 그냥 거기에서 그 방송하고 이태리 브랜드 회사 홍보도 하고 와. 네 제가 그냥 작은 책도 썼어요.
3: 맞아요.
2: 네 그렇죠.
3: 영어로 책 썼죠.
0: 네네
2: 맞아요.
0: 그거 봤어요. 영어로 그 어떤 동화책인가요?
2: 동화책이에요. 네, 우와. 너무 귀엽죠.
0: 와, 네. 가져오라고 했을 걸
2: 그러게요.
0: 보여줘가지고 네. 영어로 돼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사시는데 그럼 정말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 두 분, 약간 오늘은 좀 옛날 생각을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0: 하겠습니다.
1: 기억나나요?
2: 봅시다.
1: 꺼내봅시다.
0: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 콩통 질문이 있습니다. 네. 항상 당신의 케이스터리는 언제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이런 게예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K랑 연결되어 있는 건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는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언제 알게 되는지, 네. 그리고 한국에 이것 때문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게, 에바 씨부터, 키스나 씨부터 할까요?
2: 아, 예. 예,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한 이들이 있었을 때 알게 됐어요. 어. 옛날에. 다른 세상에서. 네. 제가 그때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한국 유학생들에게 이태리어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한국에 대한 알게 됐고, 한국 사람들하고 만나게 됐고, 그때 열심히 만나가지고 남자친구까지 생겼어요.
1: 남자친구.
2: 네. 네. 그 남자친구 지금 우리 남편이에요.
1: 그게 몇 년도예요?
2: 그거 2005년이었어요. 20년 전 얘기예요.
0: 예. 아, 그래서 남자친구를 따라서 원래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로 알고 있는데 남자친구를 따라서 오신 건가요?
2: 엘리트 코스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유러피안 유니언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네. 제가 원래 국제법 공부했거든요. 아. 저 이미지랑 너무 안 맞죠?
0: 그러니까요.
2: 그랬죠.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0: 예. 제가 저도 원래 그러니까요. 라는 말을 하니까 놀랐네요. 예.
2: 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사실 네. 다른 일이 알게 됐는데 네. 그냥 오기 전에 벨기에에서 일했거든요. 유러피안 유니언에서. 네. 그런데 우리 남편이 보고 일고만 두고 한국에 왔어요.
1: 진짜 사랑이.
2: 진짜 예, 그 뜨거운 사랑 시즌 있잖아요. 아주 뜨거운 사랑.
0: 와, 지금도 그만큼 뜨거운가요?
2: 아직까지 조금 뜨거워요. 충분히 뜨거워요.
1: 진짜 잘 지내요, 둘이. 정말. 오늘도 같이 왔잖아요.
2: 그쵸? 네, 맞아요.
0: 오, 정말요.
2: 우리 자기 되게 귀여워요.
0: 그러신 것 같아요. 부러워 죽겠습니다. 아, 아무튼, 에바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국을 알게 되신 건가요?
1: 저도 2005년에 오긴 했는데, 제 케이스 스토리가 시작한 거는 그것보다 조금 전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대학교를 영국에서 나왔는데, 중국어 학과였어요.
0: 네.
1: 그런데, 중국의 대학교 2학년 때 갔을 때 한국 친구들이 많았어요.
0: 중국에서요?
1: 네. 중국에서 오. 한국 유학생들 많이 알게 돼서
0: 네.
1: 그때 한국 문화를 알게 돼서 한국어를 알게 되고 제가 독학 해야 되겠다. 너무 매력적인 언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2002년에 그때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0: 네네, 맞아요.
1: 그거를 영국에서 TV에서 보고 그 이후에 그 해에 제가 한국에 처음 왔어요. 여행으로. 그리고 그렇군요. 처음 왔던 한국을 보고 뭔가 열정이 많은 나라구나.
0: 그렇죠.
1: 그리고 문화가 네. 너무 매력이 있다 해서 네. 제가 푹 빠진 게 2002년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0: 월드컵을.
1: 네.
0: 그리스나 씨 같은 경우에 남편분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 같고
1: 네.
0: 월드컵 때문에 고마워해야 된다는 그리스나 씨.
2: 그러게요.
0: 그래서 근데 처음 왔을 때 뭐 남편에 따라서 왔든 어떤 이유를 하든 친구들이 아 이것 굉장히 월드컵 때문에 왔었던 그리스나 씨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에 있을 거라고 상상해 보셨나요?
2: 아니요. 상상해 못했어요. 사실 전혀. 아니 한국에 와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새로운 나라 느꼈어요. 너무 현대적인 나라. 이런 거 너무 신기했고.
0: 네.
2: 그리고 계속 살다 보니까 와 살기 너무 편하다. 그렇게 그쵸. 느꼈어요.
0: 네. 예.
2: 그래서 이렇게도 남자친구랑 같이 데이트하고 결혼까지 가고 미수다 시작했고 그래서 조금씩 그 한국 사회 더 깊게 들어가게 됐어요.
0: 그렇죠.
2: 네. 이렇게 깊게 들어가 보니까 나가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못 나갔어요. 아직까지 여기 있어요.
1: 그러니까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처음에는 네. 2005년에 왔을 때 3개월만 공부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일본에 있는 프랑스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네. 휴직을 하고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 상사분이 왠지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만두고 공부하고 네. 싶은 만큼 공부하고 다시 오면 받아주겠다 네. 이러는 거예요. 저는 뭐 3개월, 6개월 만에 다시 올 거예요 이랬어요. 네. 그런데 3개월 공부하니까 너무 재미있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랬더니 미녀들의 수다 시작하고 걸 아 뭐죠? 그 스타골든벨 출연하고 또 결혼하게 되고 아이가 생기고 못 떠나게 된 거예요.
2: 그렇죠. 이게 바로 한국 매력이에요.
0: 그러네요.
1: 아, 맞아. 그리고 나서 네. 그 상사분이 제 결혼식 날 왔어요. 한국에 와서.
0: 아, 정말요?
1: 이거 봤잖아요. 다시 네. 안 올 줄 알았어 너는.
2: 딱 맞았네요.
0: 와, 와. 진짜 그렇게 봤나 봐요. 이게 한 번으로 한국에 잠깐 3개월? 그분도 한국을 굉장히 잘 아나 봐요. 한 번 거기 들어가면 못 빠져나온다는 이야기인가 봐요. 근데 에바 씨 같은 경우는 네. 오랫동안 살기도 했고 그랬지만 네. 귀하까지 하셨잖아요. 귀하 신청되어 네. 있는 상태이죠.
1: 신청은 했고 4월 달에 제가 시험을 네. 봤어요. 네. 합격 통보를 그 문자를 받았는데 한 6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대요. 네. 그래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0: 아, 10개월에서 1년 정도. 네. 그러니까 준비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1: 역사 외우는 거랑, 네. 그, 애국가 사절까지 다 외우기?
0: 아이고. 네, 네. 아니, 저, 인터뷰를 했을 때 애국가를 네. 물으셨어요?
1: 네, 그래서 사절까지 다 외웠는데, 네. 그래서 아 어떤 게 나올까 했는데 1절을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너무 쉬운데 다 외웠는데
0: 이참에 4절을 불러달라고 할까요?
1: 아니요 괜찮아요.
2: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열심히.
0: 와, 이게 한 번으로 그냥 딱 된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네. 신기해했어요. 아, 네. 한 번에 그렇게 쉽게 합격할 수 없을걸 이러는 거예요. 네. 다들 뭐 알파고시나 네. 뭐 일리아 씨, 그렇죠. 럭키 뭐 이런 친구들이 네.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냥 첫 번째는 탈락한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가 했는데 한 번에 붙었으니까.
2: 장찬했어요. 대단해요. 우리 예마 씨.
1: 네. 감사합니다.
0: 그러면 이제 알파고시하고 일리아 씨의 조언이 아니고 네. 에바 씨의 내 앞으로 네. 이 귀하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네.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1: 제가 좋은 책이 있어요.
0: 좋은 책이세요. 네.
1: 그 네. 책을 공부하고 근데 일단은 한국어가 돼야 되니까 아, 네. 한국어는 네. 매일매일 쓰시고 많이 그러니까 일단 한국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책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네. 드리겠습니다.
0: 예. 에버 씨의 SNS에서 SNS 있으니까 네. 예. SNS 있으니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책을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미스다를 통해서 한국 문화 관련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미스다 때 비하면 지금 20년이 지났죠. 15년, 18년 정도 지났는데 한국 사회나 사람들의 모습이 가장 크게 느낀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2: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일단 제가 미수다 나갈 때 한국말 진짜 못했거든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2: 그리 마세요.
1: 저도 못했어요.
2: 아니, 제가 진짜 못했고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재밌었어요. 네. 너무 웃겼잖아요. 근데 그때 한국말 조금만 해도 칭찬받았어요. 20년 전에. 네. 요즘에 한국말 제대로 못하면 욕먹어요. 아니 한국말 이 정도밖에 못해? 그런 느낌이 많이 달라졌어요.
1: 네, 맞아요.
0: 기대가 똑같이. 많이 높아졌군요.
1: 저도 네. 공감해요 그게. 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에바입니다. 크리스티나입니다. 이것만 해도 와! 막 이랬는데 지금은 진짜 어려운 내용의 대화까지 돼야 인정을 받더라고요.
2: 맞습니다. 아, 뭐보다 네. 한국말 제대로 잘하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0: 그러니까요. 그게 참 옛날에는 TV를 보면서 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만 하면 와 한국말 잘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이 네. 많은 우리 크리스티나 씨나 에바 씨 같은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기대치가 너무 많이 높아진 거죠. 외국인들에 네. 대한 한국어 능력의 기대치가 많이 높여진 거예요. 그래서.
1: 네. 그리고 네. 그 외국인에 대한 뭐 신기한 거?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친근함? 그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다문화 가정도 많아졌고. 네.
2: 그렇죠.
1: 그렇게 좀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0: 옛날보다. 네. 옛날에는 외국인 보면은 신기해. 와, 외국인이다. 라고. 네. 이제는 그렇죠. 우리랑 같이 사는 이웃이다. 라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타국에 살다 보면 문화 충격이 되게 크게 다가오는 게 있잖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이게 결혼을 하고 시댁에 처음으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테이블을 따로따로 사용하고 식사를 하더라고요. 시할머니는 테이블 하나 따로 계시고 시동생 시아버님하고 남편은 따로 테이블을 하고 그리고 저하고 시어머님은 이렇게 따로 먹고 이렇게 세 테이블을 한.

0: 그 다음에, 아, 처음에는 시할머니가 남자분들은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줬어요.
1: 뭔가 떨어진다고
0: 네.
1: 합니다.
0: 그래서 제가.
1: 뭐가 떨어질까요?
0: 요즘은 안 그래요.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남자분들 설거지 타임도 만들고 다 네.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요즘은 면절에 이제 모이는 문화가 아예
1: 너무
0: 없어져서
1: 없어져서.
0: 반대로 조금 아쉬워요.
1: 그렇죠. 박혔는데 아깝죠. 크리스나 씨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2: 아, 사실 제가 면절 문화 신기하는 거 음식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 20년 전에 진짜 전 부치면 일주일 동안 계속 그런 거로밖에 못 먹었어요.
1: 네.
2: 이거 진짜 신기했어요. 네, 요즘에 많이 바꿨으니까 조금씩 조금씩만 네. 하잖아요.
1: 네.
2: 근데 면접만 그러는 건 아니라 그 문화 차이 되게 크게 느꼈어요.
1: 그렇죠.
2: 예를 들면 이태리 사람들이 조금 똑바로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네.
2: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떨리고 떨리고 얘기하니까 처음에 헷갈렸어요. 네. 무슨 뜻이 있는지. 네. 이거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1: 그러네요. 맞아요. 돌려 말하기 하는 게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요. 뭐, 예를 들자면, 이게 처음에는 괜찮아요. 됐어요.
2: 맞아요.
1: 밥 언제 한 번 같이 밥 먹죠?
2: 맞아요. 맞아요.
1: 이게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처음에?
2: 처음에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왜 연락이 안 와요?
0: 아, 맞아요. 밥 먹자고 하면 진짜로 그렇죠? 밥 먹는 줄 알고 네. 기다리고
1: 예.
0: 그리고 그 인사말로 밥 먹었어요 하잖아요.
2: 맞아요.
0: 그럴 때도 아, 뭘 먹었다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1: 네.
0: 뭐 이런 게 좀 어려웠어요.
2: 맞아요.
0: 뭐.
2: 아니면 밥 먹느냐고 물어볼 때 그럼 안 먹었으면 사줄 거야? 무슨 대답해야 되나? 헷갈렸어요.
1: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물어보면은 아 여기 좀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괜찮아요. 아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2: 맞아요.
1: 그러잖아요.
2: 맞아요.
1: 야 그게 굉장히 힘든 건데 반면으로 그게 어려운 부분이 문화 충격하고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적응하기 가장 쉬웠던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2: 가장 쉬웠던 거 뭐가
1: 없어요.
2: 있을까요?
0: 저는 한국 친구들이 좀 정이 많다는 거를 네. 처음부터 많이 느꼈고 그 중국에 유학 갔을 때 만났던 친구들이 초반에 네.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살 수 있게 뭐 처음에는 한국어 안 되니까 뭐 같이 다니기도 했고 집에 뭐 없다고 하면은 가구도 가져오고 진짜 정이 많구나 이런 게 좀 적응하기 쉬웠어요. 그러고
2: 맞아요. 그 진짜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요.
1: 그렇죠.
2: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 빨리 서비스 해주는 거 이거 제일 적응하기 쉬웠어요.
0: 너무 좋아요.
2: 너무 좋았어요.
1: 모든 게 다 바르게 나온다.
2: 바르게 나오니까
1: 네.
2: 그때 진짜 짜장면 집에 연락해서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끝 딱 연락이 끝나자마자 바로 오는 거였어요.
1: 맞아요.
2: 근데 20년 전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런 나라 있구나.
1: 그렇죠. 그게 저도 그거 없이는 이제 못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2부 넘어가기 전에 좀 진지한 질문을 하나 예, 드릴게요. 한국에서 이방인 그러니까 stranger이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나요?
2: 아직까지 있어요. 있어요.
1: 예.
2: 특히 제 이름이 길잖아요.
1: 그렇죠.
2: 그 크리스티나 곤팔로니에리
1: 예.
2: 이거 다 쓰기도 어렵고
1: 네.
2: 어디 뭐 아이디 만들려면 이것도 어렵고 은행에서도 제 이름 제대로 쓰지 않아서
1: 그렇죠.
2: 거기 어떤 아카운트에서 문제 생겼어요.
1: 예.
2: 왜냐면 이거 20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거기 크리스티나 곤팔로니에리 너무 길어서 크리스티나만 썼거든요.
1: 네.
2: 그런데 지금 아이디 이란 안 맞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이런 문제 있었어요.
0: 맞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본인 인증할 때 정말 어려워요. 이게 이름이 길기도 하고 한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2: 네.
0: 것도 헷갈리고 그런데 정말 많이 20년 안에 많이 좋아졌거든요.
1: 그렇죠. 빨리 문화라는 게
2: 네.
1: 모든
2: 그렇죠.
1: 게 변화도 굉장히 빨리 오는 것 같아요.
0: 근데 저는 사실 네. 엄마가 일본 사람이고 네. 아빠가 폴란드계 영국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유전자 검사도 해봤는데 진짜 여러 나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느 나라가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워낙

0: 두 분이 사기성이 너무 좋으셔서 성격도 너무 좋으셔서 아, 이 내가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많이 안 느끼시는 건데 그리고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질문이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아요. 반대로 아, 이제는 나도 한국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던 순간들이 언제인 건가요?
1: 이게 진짜
0: 이거 봐. 훨씬 더 쉬운 질문이네요.
1: 진짜 많아요. 특히 이태리 갈때 거기서 너무 느리게 해주면
0: 아, 답답해.
1: 진짜 답답해요. 거기서 아 다시 이태리에서 못 살겠다 그 생각이 나요 진짜.
2: 그거 진짜 한국이 진짜 편하고 빨리 나오니까 뭐든지 빨리 되니까
0: 그렇죠.
2: 그렇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 갑자기 제가 영어를 하는 거 보고 뭐야 엄마 영어가 돼?
3: 그래요.
2: 한국 사람 아니었어? 몰랐던 거예요.
1: 진짜?
2: 저 그것도
0: 한국으로만 하셨나 봐요.
2: 특히 둘째는 뭔가 첫째는 영어로 책도 읽어주고 말도 해주려고 했는데 둘째까지 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혼날 때 한국어 훨씬 더 효과적이다.
1: 똑똑바로 욕할 수 있어요.
0: 와, 더 똑바로 욕을 할수 있어요. 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1232님이 에바 씨 한국 사람 다 됐네요. 반가워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2: 반갑습니다.
0: 보내주셨습니다.
2: 네, 정말 꿈도 한국어로 꿉니다.
1: 와, 진짜요? 그럼 100% 한국 아줌마예요.
0: 그러니까요. 한국 사람, 이게 가끔씩 그런 게 있잖아요. 문화 관련된 이야기. 아, 영국에서 어떻게 해요? 이탈리아에서 이거 어떻게 해요? 한참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하더라? 이런 상황이. 그렇지
2: 기억이 안
0: 않아요?
2: 나요. 기억이 안 나요.
1: 그렇죠. 가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날마다 이태리 친구들하고 남동생이라고 계속 통화하니까 자 그냥 이태리 잘 잊어버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2: 저는 얼마 전에 영국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왔거든요. 그런데 화장품을 사러 갔는데 내가 이거 원 플러스 원이야 이랬어요. 나는 내 생각은 한국에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그게 영어인 거야. 영어로는 원 플러스 원이라고 안 하잖아요. 한참을 생각했어. 영어로 뭐였지? two for the price of one 아니면은 buy one get one
0: take one.
2: free잖아요. 근데 그거를 까먹은 거야. 나는 원 플러스 원이야 막 이러고.
1: 너무 좋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0: 이제 콩글리시가 되는 거야. 콩글리시가 되는 거야. 훨씬 더 변환하다 보니까 한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티안 씨 같은 경우는 일 때문에라도 이게 이탈리아어를 훨씬 더 이탈리아 사람들을 훨씬 더 만나고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1: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온라인에서 이태리어도 가르치잖아요.
0: 아 맞다.
1: 그래서 잊어버릴 수 없어요.
0: 그렇죠.
1: 우리 남편이랑도 대화할 때 이태리어 하니까 그래서 날마다 쓰잖아요.
0: 아, 그러면, 아, 남편이랑도 이탈리아. 에바 씨는 그러면.
2: 남편이 한국어를 합니다.
1: 역시 한국 아줌마,
0: 에바 씨. 완전히 한국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의 만약에 이탈리아어를 인사를, 이탈리아어로 부르시나요, 남편은? 어떻게 부르시나요?
1: 그렇죠. 애치 있어요. 아모레.
0: 아모레.
1: 아모레, 내 사랑.
2: 항상 통화로 아모레, 아모레 하더라고요.
1: 맞아, 맞아.
2: 그거 진짜 옆에 있으니까 외웠어요.
0: 에바 씨는 혹시 애칭이 있어요? 어떻게 부르세요?
2: 자기야입니다.
0: 자기야.
1: 역시, 자기야.
0: 자기야가 최고죠. 아무래도. 이게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 자기야하고 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주로 말씀을 아마 크리스티나 씨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어로 많이 얘기를 나누잖아요. 훨씬 더 쉽잖아요. 한국어로도 이렇게 얘기를 안 나누시나요?
1: 우리가 사실 처음에 만났을 때 이태리에서 만났잖아요.
0: 맞아요.
1: 그때 제가 한국말 전혀 못했어요. 하나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태리어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조금씩 한국말을 섞어서 하기로 됐는데 남편이 저한테 한국말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또 배우면 우리 비밀 얘기 다 나올까 봐. 그냥 여기까지 배워라.
0: 한국어를 여기까지만 배워라.
1: 여기까지. 항상 이렇게 했어요.
0: 근데 지금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남편의 이탈리아어하고 크리스티나 씨의 한국어 누가 더 잘해요?
1: 문법 아마 제가 한국 문법도 잘 사용할 것 같고 그런데 단어 우리 남편이 더 많이 할것 같아요. 이태리어. 그럼 반반.
0: 반반 비슷비슷해요.
2: 너무 좋다. 둘다 이제 이탈리아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0: 서로서로 이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1: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려우면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람, 자기 나라 말로 하게 돼요. 그럼 어려운 얘기 제가 이대로 하고, 네. 우리 남편이 어려운 얘기 한국말로 하고, 그럼 우리 설명해 주기도 쉽잖아요. 네. 어쨌든 다른 사람 잘 이해하니까.
2: 그렇죠. 그게 너무 좋네요. 네. 가장 이렇게 어려운 말도 다 하는데. 나 정말 이거 너무 재밌어서 이 시간이 가는 줄 몰랐네요. 에바 씨와 크리스티나 씨의 케이스토리는 잠시 후에 다시 이어집니다.
3: TBS 캠페인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0: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1: 네, 안녕하세요. K-스토리의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너무 빨리 들어왔죠? 우리가 광고가 없어서 광고 좀 들어와 주세요. 광고가 없어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너무 빨리. 네, 오늘은 에바 씨 그리고 크리스티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제가 말을 많이 안 해도 되는 방송이 너무 좋습니다. 두 분이 말을 너무 잘하니까.
2: 우리 충분히 말 많아요.
1: 그러니까요.
2: 네, 여기 아줌마 드레스도 다 돼버렸어요.
3: 우리가 또 친구예요. 저, 네. 우리가 닭대 친구거든요.
2: 맞아, 맞아. 아,
3: 둘이.
2: 그래서 콕콕콕콕콕콕 닭처럼 시끄러워요, 우리 둘이.
1: 닭띠. 진짜 한국 사람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우리는 나이가 같거든요. 대부분 해외에서 이렇게. 우리 같은 닭띠거든요. 이게 완전 한국 사람이 다 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밝고 유쾌한 방송 이미지로 되게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에바 씨하고 크리스티나 씨 평상시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크리스티나 씨 평상시도 목소리가 이래나요? 라는.
2: 아, 충분히 시끄러워요. 집에서도 충분히 시끄러워요. 네.
1: 근데 집에서의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때요? 똑같아요? 방송 우리가 보는 것처럼?
2: 이거 남편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1: 남편 올라오시라고 하시니까. 하실까 봐요.
2: 아니, 그래도 좀 비슷하긴 비슷해요.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방송하려면 우리 성격이 달라지면 네. 20년 동안 못 가요.
1: 그렇죠. 아,
2: 너무 힘들어서 못 돼요.
1: 네.
2: 그래서 우리 진짜 있는 그대로 성격이 나와야죠. 네. 20년 동안 갈 수 있어요.
1: 그렇죠.
2: 그래서 아마 제가 비밀 많이 없는 여자 같아요.
1: 네, 여보 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가요? 저는... 굉장히 잠하고 정리 엄청 잘하실 것 같고.
3: 모르겠는데 저는 도도해 보인다고 많이 들어요.
2: 아, 그래요?
1: 네.
3: 도도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네. 그냥 뭐라고 할까? 친근하고 네. 그런데요라고. 어때요? 친구 알려줘요.
2: 그래서 항상 재밌고 재밌고 밝은 성격인데 네.
3: 좀 긍정적이기도 하고
2: 네. 나 그렇게 느꼈어요.
1: 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크리스티나 씨하고 에바 씨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하는 이 두 분의 성격 두 분이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알려주시면 우리한테 문자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기대돼요. 무슨 문자 쓸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알고 싶은 거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저희 더 쉽게 이 OX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2: 네,
1: 이야기를 오케이. 더 빨리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한데 원래 우리는 이 OX 퀴즈를 에바 씨한테 역사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귀하를 하시니까 근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절대로 물어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3: 너무 많이 까먹었다고. 아, 저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암기를 그렇죠. 많이 했는데 네 죄송해요. 많이 까먹었어요.
2: 이미 시험 그냥 패스했으니까 괜찮아요.
1: 지난 것은 지난 거다. 그래서 OX 퀴즈를 하겠습니다. 네, 첫 질문 갑니다. 크리스티나 씨는 한국 오기 전에 뮤지컬 배우였다. O 아니면 X?
2: 완전 X예요. 완전. 누가 이런 얘기 썼는지 모르겠어요.
1: 그렇죠. 제가 두 분이 인터뷰하려고 그러니까 네. SNS에서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막 검색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뭐 위키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3: 아, 뮤지컬
1: 이탈리아에서
3: 배우였어?
1: 온 뮤지컬 아, 한국에서 오기 전에 뮤지컬 배우였다라는
2: 거예요. No.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게 fake news. fake news예요.
1: 네, 그거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네, 청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워낙 이탈리아에서 노래하시는 분의 방법이 달라서 그러는지.
2: 아니, 이태리에서 오페라 유명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오페라. 그래서 제가 이태리 여자니까 사람들이 제가 노래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완전 음치예요. 음치. 100% 음치예요. 진짜요.
1: 네. 그러면 그게 X입니다.
2: X. 확실히 X예요.
1: 영어가 아니라 이 노래 나오는 방송이, 노래 하는 방송 굉장히 많이 나오시잖아요.
2: 완전 많이 나왔어요. 저도 신기하게. 아니, 제가 진짜 노래 못하면서 왜 자꾸 저를 불러요? 글쎄요. 그래도 제가 재밌게 노래해요. 못해도 네. 즐거워요.
1: 예, 네, 얼마 전에 남편이랑 노래 부르셨죠.
2: 그렇죠.
3: 남편은 뭐 전문가잖아요. 노래 그렇죠. 너무 잘하시니까.
1: 항상 남편이 후키사가 나왔더라고요. 지난 방송이.
2: 맞아요. 우리 남편이 네. 수학 노래하잖아요. 예. 테너리에요. 예.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노래 잘하는 분 이미 우리 남편이 있으니까 저는 못해도 됩니다.
1: 그러면 에바 씨는 노래 잘 하시나요?
3: 음치입니다.
2: 음치친구. 아, 예.
3: 음치친구. 네.
1: 역시 닭띠 음치친구이시군요. 네. 네, 다음 질문은 에바 씨의 질문입니다. 네. 에바 씨는 이제 영어를 딱 까먹었다. 아. O 아니면 X.
3: 아, 어렵네.
2: 아이, 뭐, 아니야, 나 알아. 알아, 알아.
3: 많이 까먹긴 했는데, 네. 아, 그래도 아직 말할 수 있으니까, X.
2: X.
3: 어?
2: X. X. X. X. X. X. X. X.
3: 이게
1: 네모?
3: 좋네. 세모, 세모.
1: 세모, 세모. 예. 네. 이게, 사실은, 우리 지금 우리 PD님이, TBS EFM PD님이, 네, 옛날에 네. 영어 FM을 하셨거든요.
3: 아, 네.
1: 근데, 옛날에 그 이야기로 들었거든요. 에바 씨를 영어 방송 때문에 섭외를 했는데
3: 네.
1: 에바 씨가 거절을 했대요.
3: 아, 맞아요. 오,
1: 영어를 다 까먹어서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영어를.
3: 부담스러워요.
1: 오, 네,
3: 그래서
1: 진짜?
3: 특히 생방송 같은 거는
1: 네.
3: 빨리빨리 안 나올까 봐. 그러니까 네. 한국어는 안 나와도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래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네. 이제 20년 됐으니까 좀 그것도 무리지만 그런데 언제 몇 년 안 되는데 영어가 안 나오면은 부끄러우니까
2: 아, 그렇지 쪽팔릴까봐 네. 맞아 맞아
1: 이게 골든벨에서 영어로
3: 네, 그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때가 네. 1년짜였거든요
1: 아.
3: 괜찮았는데 한 3년 4년 5년 정도 이제 안 쓰다 보니까
1: 네.
3: 제가 영국 가서 한 2주 정도 지나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1: 아, 적응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2: 아니
1: 시간에.
2: 저는 항상 영어잖아요
3: 아, 맞아 영어로
1: 네.
3: 해요 저희가
1: 네. 일단은 이게 다음 질문은 답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두 분 이제는 모국어보다 한국어가 더 편하다 O 아니면 X 크리스티나 씨가
2: 네. 저는 당연히 X입니다 누가 봐도 그랬어요
1: 네,
3: 저는 O 한국어가 지금은 네. 제일 편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꿈에서도 한국어를 하시네요
3: 네.
1: 에버 씨는 그렇고 크리스티나 씨는
2: 저는 아직 멀었어요.
3: 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2: 아직, 에, 이탈리아 아직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1: 네. 이거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남편이랑 싸울 때 아까는 크리스티나 씨 얘기를 했지만 에버 씨는 남편이랑 싸울 때 혹시 싸워본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3: 말을 안 하죠. 싸우는
1: 아! 한국어를 하는지 영어를 하는지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하죠. 예, 저랑 비슷하군요.
2: 답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1: 예.
3: 근데 싸우지 않아요, 저희가.
2: 아, 그럼 됐죠.
1: 그러면 크리스티나 씨 같은 경우는 진지한 얘기를 할 때 남편은 한국어로 하고 크리스티나 씨는 이탈리아어를 하는데 싸울 때는요?
2: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곳까지 안 갔는데 제가 막 혼자 얘기할 때 확실히 이태리어 하죠. 이렇게 혼자 알아서 바바바바바 얘기하고 남편이 가만히 있고 기다려요. 조그만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남편한테 가서 자기야 나 좀 너무했지 미안해 사랑해 이렇게 행기어로 불러요.
3: 네. 시작은 이탈리아어 끝나는 거는 한국어.
2: 맞습니다.
3: 한국어가 조금 애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3: 그래서 영어는 애교가 조금 쓰기 힘들고 애교는 네. 확실히 한국어 애교가 좀만 더 그렇죠. 귀여운 것 같아요.
2: 그렇죠. 한국 애교 최고예요.
1: 아우 그렇죠. 한국어 애교. 한국어로 부르면 자기야 어떻게 부르세요? 애교스럽게.
3: 신혼 때 아니면 지금.
1: 자 신혼 때 시작하겠습니다.
3: 자기야. 이러고
1: 지금은요?
3: 자기야.
2: 그냥 이름이 달라졌어요.
1: 확실히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3: 예.
1: 아니면 진짜 이런 단어들은 발음하기 어려워. 저도 이게 상시옷, 상치옷도
2: 맞아요.
1: 구별이 안 돼요.
2: 맞아. 이게 받침 있는 단어. 예를 들면 그 지하철역 그 종량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종량이 진짜 발음이 어려워.
1: 네. 잘하시는데요.
2: 아, 연습 많이 했어요. 20년 동안.
3: 저도 상시옷 뭐 상 달. 딸 뭐 이런 거.
2: 아 맞다 네.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1: 네. 와 진짜 한국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되게 유창하게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두 분께서 몇 개 국어 하시는 건가요? 이게 크리스티나 씨 같은 경우는 몇 개 국어 하시나요?
2: 아, 일단 제 모국어 이탈리아어. 네. 그리고 제일 잘 아는 외국어 아마 영어.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프랑스어.
1: 어머.
2: 제가 옛날에 유러피언 유니언이 이랬을 때 벨기에에서 그렇죠.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프랑스어로 잘하게 됐고, 그리고 이태리어 조금 비슷하니까 배우기 쉬워요. 네. 그리고 제일 못하는 거 바로 한국어예요.
3: 어머, 이렇게 잘하는데.
1: 그러면 1, 2, 3위는 이탈리아어, 영어, 그리고 프랑스어. 프랑스어죠.
2: 맞아요.
1: 그리고 이제 한국어는 아, 4위.
2: 맞아요. 왜냐면 한국말로도 존댓말 반말도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이거 너무 헷갈려요. 그리고 그 치브 데크.
1: 아,
2: 식사? 그거 뭐지? 밥?
1: 진진.
2: 진진. 아. 오,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 맞아요. 아직까지 한국말 진짜 어려워요.
1: 그러면 에바 씨 같은 경우는?
3: 저는 영어,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하고 예전에 중국어 조금 하셨잖아요. 했었는데 네. 한국어로 교체됐어요.
1: 아, 그래서 1, 2, 3위, 네. 1, 2, 3위로 이렇게 매긴다면
3: 아, 1, 2, 3위. 아, 어려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1: 아니, 한국어 훨씬 더 잘하신 것 같아요.
2: 진짜, 모든데. 진짜 잘해요. 우리, 네. 우리 박사예요. 박사예요.
1: 그렇죠. 이제 다음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어를 그렇치시고, 이제는 시어머니가 내 요리 실력을 인정한다.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3: X.
1: 오, 정말요? 와, O가 크리스티나 씨고,
2: 네.
1: 에바 씨는 X이고.
2: 제가 생각보다 이태리 음식 잘 만들어요.
1: 아, 정말요?
2: 네, 그래서 네. 우리 시어머니 파스타 잘 먹어요. 사실. 오. 처음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지만, 제가 계속 먹여줬잖아요. 오. 그래서 시어머니 이제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오. 제가 파스타 만들어주면 아주 좋아요. 잘 드세요.
1: 그럼 파스타 말 한국 음식은?
2: 뭐 한국 음식?
1: 우리 시어머님의 이거만큼은 크리스티나가 가장 잘한다.
2: 아, 부추전.
1: 부추전.
2: 부추전. 제가 우리 집에서 전 담당이에요.
1: 오.
2: 그래서 호박전, 부추전, 파전, 이게 다 좋아요.
1: 와.
2: 네, 잘 만들어요. 저는 이거 부추전, 거기 전 부치기 네. 재밌어요.
1: 네. 전 부치는 얘가 굉장히 재밌어.
2: 재밌어요. 그리고 두부도 잘 부쳐요.
1: 네.
2: 두부전도 맛있고.
3: 맛있겠다.
1: 네. 네. 에버 씨 같은 경우는 요리는
3: 저는
1: 안 하시는.
3: 요리를 별로 안 좋아 하는데 먹는 거는 잘 먹어요.
1: 아, 대신.
3: 한식을 너무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남편이 요리를 잘해요. 그래서
1: 아,
3: 남편이
1: 그래서
3: 요리를 되네. 하고 제가 맛있게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2: 그럼 최고 좋은 와이프예요.
1: 그렇죠. 설거지를 하냐. 근데 한국 음식들 중에도 굉장히
3: 네.
1: 좋아하시는데
3: 네.
1: 아저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거 하나는 못 먹겠다 라는 한국 음식이 있을까요?
3: 저는 번데기?
1: 아, 번데기.
2: 아, 번데기, 그렇죠.
1: 번데기. 크리스티나 씨 같은 경우는?
2: 저는 홍어.
1: 홍어, 아.
2: 오, 세상에 냄새 너무 심해요. 어머나. 오, 너무 강해요. 그리고 전국장.
3: 정국장. 전국장 제일 좋아해요.
2: 진짜?
3: 한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전국장이에요.
2: 너무 강하지 않아요?
3: 그거를 이제 익숙되면 너무 맛있어요.
2: 그러시구나.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았나 봐요.
1: 냄새 때문에. 홍어 정말 이 호불호가 한국 사람들도 네. 홍어를 못 드시는 분, 삭힌 홍어를 못 드시는
2: 그렇죠.
1: 분들이 많이 계세요.
2: 그리고 이런 걸로도 있어요. 생낙지.
1: 아.
2: 생낙지 그 그릇 안에서 돌아다니는 걸로. 오, 그거 너무 무서워요.
1: 그릇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 낙지는 드시죠, 에바 씨.
3: 먹을 수는 있는데 그 낙지가 IQ가 엄청 높대요.
1: 아.
3: 그래서
1: 안타까워져.
3: 이제 미안해서.
1: 아, 이제는 저 말 OX 퀴즈 중에 마지막 아, 질문인데요. 아, 이제는 아 이거 마지막 질문 넘어가기 전에 저 시할머니 아니 시어머님 얘기를 나와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시어머님이랑 되게 잘 지내시는 것 같거든요. SNS를 보니까 굉장히 잘 지내고 계시는데 시어머니랑 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이라는 건 있을까요?
2: 일단 이태리 여행 갈 때마다 제가 핸드백 명품 하나 들고 와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3: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겠네요.
1: 아이고야 이태리 이게 브랜드
2: 이게 좋은 방법이고. 그럼 우리 시어머니 신나고 항상 제가 선물해줬던 가방 들고 다녀요. 그래서 항상 자랑하고 아, 우리 며느리 사줬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1: 어머님한테 아 저 어머님 저 이탈리 가요? 그래 잘 가.
2: 항상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가야죠. 아이고 잘 가라. 길게 있고 이렇게 복시고 와라.
1: 와 에버 씨 같은 경우는 시어머님이랑 잘 지낼 수 있는 잘 지내는 비법.
3: 저는 서로 부담 안 주고 만날 때는 즐겁게 하고 뭐 여행도 같이 다니고 뭐라고 할까 그냥. 편안하게 저희는 지내서
1: 안 무서우셨어요? 처음 만날 때?
2: 처음에 제가 한국말 못해서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도 이해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내지게 됐어요.
3: 저는 처음부터 잘해주셨고 무섭지는 않았어요. 드라마 보면은 너무 무섭잖아요.
2: 맞아요.
3: 근데 그런 시어머니 요즘 없지 않아요?
2: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드라마 보면 무서운 시어머니들이 밖에 안 나와요.
1: 그러니까요.
2: 신기하다.
1: 아유, 이제 마지막 OX 질문입니다. 네. 이제는 이거 제 답은 뭔지는 알 것 같습니다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영국, 이탈리아보다 한국에서 사는 게 더 편하다. 오 아니면 X.
3: 편한 거는 진짜 편한 것 같아요.
2: 진짜 그렇죠. 편해요.
1: 편하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것 때문에 한국을 못 떠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게 있을까요?
3: 온돌. 온돌이 너무 좋아.
2: 맞아. 진짜 최고예요. 아,
1: 그렇죠. 저는, 그 온돌인지.
3: 온돌은 진짜 다른 나라도 해야 돼요. 이게 왜 없는 건지.
2: 와. 맞아. 그리고 그런 걸로 있어요. 그 웹사이트에서 시키면 바로 그날 오는 거예요.
3: 배송.
2: 로켓 배송. 로켓 배송. 이게 최고예요.
1: 그렇죠.
2: 새벽에 일어나면 거기 있어요.
1: 그렇죠. 이제 이탈리아에 가면은 배송을 하면은
2: 세상에 며칠 걸려요.
3: 없어질 수도 있어.
2: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며칠 걸리는 거야.
1: 아, 그렇죠. 그게 안 되더라고.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급하게 뭐가 필요할 때 다음 날 바로 도착하는 게 정말 로켓 배송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에바 씨 같은 경우는 네. 아들 둘을 네. 이제 키우고 계시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들 수에 따라서 엄마 목소리도 커진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공감하시나요?
3: 네, 공감해요.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보이지만 집에서는 화가 날 때가 화가 나 있을 때가 좀 많고 네, 좀 아, 야! 막 이런
2: 상상 못 가요. 그래요? 상상.
1: 한 번씩 그냥 크리스티나 씨한테 막히면 도망이 되실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키우면서 네. 교육적인 면 어떻게 한국식 교육 방식이에요? 아니면 영국식 교육 어떻게 교육시키는 건가요?
3: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영국식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공부하라고 하는 것보다 좀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자. 그리고 스포츠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몸을 맞아. 많이 움직이고 첫째 같은 경우에는 뭐 축구 선수를 3년 하다가 지금은 농구 그냥 취미로 하고 있고 둘째는 축구 선수를 하고 있는데 AI 시대라서 저는 그냥 공부는 그렇게 막 필요는 하는데 좋아하는 거를 찾아보고 많이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해서 사실 학원을 안 다녀요 둘 다.
1: 좋습니다. 네. 저희 애들도 학원을 안 다녔어요.
3: 아 그래요?
1: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찾아서 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 분께서 그냥 워라벨이라는 거 아시죠? 다 네. 일도 하고 막 work life balance이거든요. 네. 이제 일하면서 이제 집에서 이게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런 게 엄마로서 살면서 또는 뭐 일하는 여성으로 살면서 거기에 대한 뭐 비법이 있나요? 워라벨을 지킬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요?
3: 저는 좋아하는 일 찾으면은. 일하는 게 고통스럽지 않잖아요.
1: 맞아요.
3: 저는 방송할 때 재밌어서 매일매일 방송해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일하고 싶고.
1: 일하는 것 같지 않다.
3: 예,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밸런스도 중요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20대, 30대는 많이 일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2: 그렇죠. 맞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진짜 네. 좋아하는 일 찾기 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1: 그렇죠.
2: 그리고 그 셀프 케어 하는 걸로. 아. 이거 아무리 바빠도 그냥 하루 안에 그냥 나의 개인 시간. 이러면 밤에 자기 전에 나 스킨케어 루틴 하는 걸로.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가끔씩 보는 걸로. 좋아하는 커피숍 가끔 가는 걸로.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1: 나만의 시간이라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2: 그렇죠.
1: 굉장히 바쁜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정말 갖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2: 네. 맞아요.
1: 특히나 굉장히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티나 씨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에바 씨나 그리고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에바 씨도 아이들도 네. 다 따라가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조언인 거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나만의 시간,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3: 그리고 건강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맞아. 계속 느끼는데 그게 건강이라는 게 운동으로 몸을 움직이는 몸 건강도 있지만 마음과 정신 건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연결이 돼 있고 저는 정신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방송하거나 유명하신 분들이 정신 건강을 더 많이 챙겼으면 좋겠는데 그 안타깝게 그렇게 막 도움을 못 받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픈하게 이렇게 좀 정신 건강 많이 챙기세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고 싶어요.
1: 이렇게 정신 건강은 이제 비밀로 하지 마세요. 오픈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예지 아빠빠님이 문자를 보내주신데 동네 미용실에서 아줌마들 수다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쾌한 대한 외국인님들 너무 재밌었어요. 자주 방송해 주세요.
2: 오, 감사합니다.
1: 이게 크리스티나 씨는 8040님이 크리스티나는 왜 귀엽나요? 왜 이렇게 귀엽나요?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예, 와 여러분이 정말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케이스토리의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정말 너무 유쾌하게 보냈어요. 에바 씨하고 크리스티나 씨와 나는 대화를 통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는데 단순히 외국인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한국 속에서 살아가는 누군가의 진정한 삶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설렘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한국을 선택한 그들의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케이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에바 씨 그리고 스나 씨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한 분씩의 말씀을 인사를.
3: 네. 한국에 이제 20년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네,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20년 동안 같이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귀여워 죽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대화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출연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정치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다음 방송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문자 샵 0951이나 유튜브 채널 골뱅이 K스토리 213을 통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K스토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TBS와 성공 213 공동 제작 한국의 부문 이야기 K스토리 미자스민이었습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서울시내 다시 비 오는 곳이 늘면서 퇴근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구리 나들목에서부터 북부간선도로 이용해 내부순환로 진입하는 데만 30분은 걸리고요. 내부순환로가 마장램프에서 홍지문터널 통과할 때까지 아주 긴 구간 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올림픽대로도 이제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은 걸리고 강변북로도 비슷한 구간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인데 강변북로는 1시간 15분 정도 걸립니다. 서부간선도로 고척교에서 성산대교까지 가는데 시속 2, 30km 정도로 움직임 많이 둔하고요. 고척교에서 나가려는 차들도 안양교 이전부터 줄서기 시작합니다. 또 한강대교 북단에서 상도터널 통과할 때까지 반포대교 중간부터 서울선모병원 쪽으로도 쭉 밀리는 가운데 한남대교 남단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는데도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2: 너무 덥네.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3: TBS 교통정보. 오늘 밤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호우와 강풍, 낙뢰, 우박이 예상됩니다.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 계곡이나 하천변엔 가까이 가지 말고 산사탈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곳도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강풍에 날아갈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물은 단단히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퇴근 시간대 비가 오면서 퇴근 정체 풀리는 속도가 더딥니다. 강변북로 일산방면은 동작대교 조금 지나 2차로와 한강대교 부근 1차로 이렇게 두 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 포함해서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가는데 40분 가까이 걸리고요. 올림픽대로 한남방면은 영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부딪힌 사고 났습니다. 반대 방면도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가는데 50분은 걸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0: 제가 들어드릴게요.
1: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8: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7: 아, 네, 죄송합니다.
9: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9: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C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반려동물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아끼고 어르며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다 가족이 되어갔지요. 이젠 더 이상 사람과 반려동물의 감정적 차이는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사람이 사람보다 반려동물에게 더 위로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권순우의 새벽 공간입니다.

에어로스미스 크라잉 들으셨습니다. 엊그저께 그 십몇 년을 같이 지내던 반려동물이 하늘나라를 갔나 봐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후배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강아지들, 고양이들 너무 이쁘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 반려동물들한테 우리가 참 많이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를 더 많이 받고 더 해줄 수 있고 이런 게 조금씩 부족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또 걱정도 살짝 들어서 오늘 여는 말을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도 드립니다. 어떤 선물이냐면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

플러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Led Zeppelin, Going to California. 이어서 이글스, Desperado 두 곡 들으셨습니다. 잔잔하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는데 살짝 새벽 공감답지 않을 수도 있었겠네요. 가끔은 뭐 이런 날도 있습니다. 아, 6441번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사연을 주셨는데, 이분이 그 핑크 플로이드의 Shine on You Crazy Diamond를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노래도 10분이 넘어가는 노래여서, 권디 방송엔 긴 노래도 틀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청을 해보는데요.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사연이 간절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트는데 뒤에 살짝 그 캠페인으로 어느 시점에 넘어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최대한 들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듣고, 예, 그리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핑크 플로이드입니다. Shine on you crazy diamond.

0: TBS 캠페인
1: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초고층 건물 화재 대피 방법 알려드립니다. 대피 시 방화문을 반드시 닫으면서 이동하세요. 화염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외부 대피 시 가까운 피난용 승강기를 이용하세요. 외부 대피가 어려운 경우 자신과 가까운 옥상이나 피난 안전 구역으로 대피하세요. 코와 입을 막고 몸을 최대한 숙여서 대피하세요. 연기나 화염 등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건이나 옷 등으로 막아주세요. 물에 충분히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119에 위치를 알려주세요.

Guns N' Roses, Welcome to the Jungle. 8283번님 신청곡으로 들었고요. 이어서 보니 타일러, It's a Heartache 두 곡 들으셨습니다. 8913번님께서 마이클 잭슨 비릿, 아 좋습니다. 잘 듣고 갑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0511번님 6월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TBS 힘내세요. TBS의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닐리리아님 앱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에 들리는 인간의 목소리가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군요. 네, 저 인간 맞습니다. 이 시간은 잠든 시간이라 잘 못 들었는데 올해는 TBS에도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계속 따뜻한 문자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마워요. 아, 이어지는 곡 6556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신청곡 아소토 유니온 Think About You 부탁드립니다. TBS의 정상화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아소토 유니온 Think About You.

펄잼, 입은 플로우.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6556번님께서 신청하신 아서터 유니온의 Think About You 들으셨습니다.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시네요. 아까 그 닐리리아 분께서 새벽에 인간의 목소리가 들렸다라고 보내주신 분이, 그래도 바로 이어서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듣다 보니 그냥 입가에 웃음이 지어지는군요. 뭐 이러면서 그 계속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말을 이렇게 쭉쭉 올려주시는데,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냥 꼭 좋은 사연, 그 다음에 꼭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편안하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쭉 저희 제작진에서 가급적 많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7007번입니다. 오늘은 감기 목소리가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항상 사연 꼼꼼히 읽어주시고 신청곡도 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새벽 공감 지인분들께 홍보하고 다닌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새싹분들이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 팬층이 점점 두꺼워져서 장수 프로 되길 기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새싹분들이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 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가끔 처음 보내시거나 여기 앞에 새싹 마크가 뜨는 거 보니까는 사연을 처음 보내시네요.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는 다 아시는 것 같네요. 아유 사연 진짜 고마워요.

구구돌스 아일리시 들으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신청곡이 사실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계속 틀진 않고 이렇게 잘 보관했다가 이렇게 분위기 좋은 날 제가 틀어드리려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죠. 그동안 존 레논의 이매진입니다. 이 노래는 정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존 레논 이매진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아유, 더워.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시민의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

0: Yeah.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유 더워.
3: 더워.
2: 아유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4: 이렇게 더운 거야.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지상 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0: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4도로 어제보다 약 5도가량 낮고요. 한낮에는 대체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7도 예상됩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성산대교 조금 지난 지점 5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뒤로 가양대교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이후로는 이촌동 주변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이 정체고요. 분당 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북정 나들목에서 수서 나들목까지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이후로 청담대교 북쪽 방면으로 다리 위 3차로에는 고장차도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1: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비구름이 물러가면서 오후에는 맑은 하늘 사이로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비로 더위는 다소 누그러져서 서울 한낮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한편 고속도로 중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평택 부근 4, 5차로와 갓길에 화물차가 옆으로 쓰러진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 계속하고 있으니까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서울 시내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반포

대교까지 또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도 부근과 반포에서 청담동 사이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는 지금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도봉터널 나올 때까지 또 군자교에서 윤비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더운 여름철 야외 활동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불가피한 야외 작업이나 활동 시에는 모자와 양산 착용해 주시고요. 그늘에서 휴식하시고 또 충분한 물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양화대교 사이 또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각각 시속 3, 40km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도 부근이 정체입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 부근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